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재미로 보는 운세 같은 거라도 뭔가 그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행운의 숫자, 뭐 색깔 그리고 특히 이 귀인 부분. 어디서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만 귀인이 아닐 텐데 흔히 귀인 그러면 새롭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처럼 생각해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막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일 리는 없는데 뭐 혼자 종일 동쪽을 바라보며 그 귀인이 나타난다는 쪽을 바라보며 이 사람 저 사람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언제나 상근 귀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귀하게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귀인인 것도요. 오늘은 사방에 언제나처럼 다 계시네요. 오늘도 오늘은이 아니에요. 오늘도 다 계시네요. 자,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사연 전해드리고요. 언제든 함께 해주세요. 참여하는 거야. 이게 정해져 있는 뭐 날짜나 요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 편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프로그램 방들이 쭉 있겠죠. 거기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마루니의 칵테일 사랑 피아노 오렌지 향기 속으로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며칠 전 퇴근길 우연히 학교 선배와 마주쳤다. 근 10년 만에 만나는 익숙한 얼굴. 아 그래, 연락하고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는 그렇게 멋쩍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자리를 무마했다. 알고 있었다. 그도 나도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밥 한번 같이 먹는 일은 더욱이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면 혹시 번호가 바뀌진 않았는지부터 먼저 물었어야 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의례 그런 것이었다. 진심이 아니어도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예의 인사말. 20살 학급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한 사회생활은 점심 약속이었다. 말하자면 밤 약속이란 사회인의 언어였다. 그래서인지 함께 성인이 된 친구들은 언제부턴가 밥 한번 먹자를 인사말처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때의 나는 치기 어린 순정주의자였고 그런 빈말들을 결벽증적으로 싫어했다. 해서 바로 스케줄러를 꺼내들고 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제 나는 제법 사회인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어른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던진 무수한 밥 한 번 중 가능한 한 많은 밥이 외침이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틈틈이 뜬금없이 날짜 잡기를 즐겨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온전한 선의로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이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 낸 한 번은 관계의 불씨를 지핀다. 그렇게 끊어질 듯 켜켜이 이어져온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은 참 귀하고 고맙다.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지영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이었습니다. 밥 한번 먹자라는 말 참 많이 쓰면서도 참 많이 공갈빵이 되는 그런 말 하지만 진심으로 참으로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할 거예요. 진짜 그 사람과 조만간에 꼭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었던 그래서 밥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요. 정말 내가 하면서도 아 이거 그냥 인사말이긴 한데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도 그냥 말뿐인 게 될까봐 가능성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다른 말로 다음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처럼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말은 또 없다 싶어요. 참 정겨운 말이기도 하고 앞날을 기약해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미 없게 남발하는 거 사실 줄여야 하는 거죠. 이 방법 좋네요. 뭐 언제 밥 한번 뭐 함께 하자 이 말도 좋지만 생각나는 그 순간에 바로 연락해서 이 글 속에서처럼 그 스케줄로 꺼내가지고 언제 상대가 좀 당황스러울 수 아니 그게 잡아보자는 얘기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1차적으로도 잡아놓자.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명분이 하나 생기고 약속이 생긴 거니까 그냥 슥 지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암튼 기약 없는 인사말이구나 느껴지진 않도록 대안들이 많겠죠.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지금 문자들이 금요일답게 금요일은 약간 일부부터 문자 게시판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저 그냥 제 표현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2부부터 좀 여유롭게 보도록 하고요. 1부 끝곡은 그 가운데서 신청곡으로 한 곡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리님이 오늘은 왠지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올 것 같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귀인이 올 수 있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으로 전합니다. 산울림 너의 의미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도시아이들 텔레파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갈매기님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한은수님, 오늘은 일주일 중에 제 기분이 더더 좋은 날, 황금 같은 금요일입니다 하셨네요. 진짜 황금 같은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저는 금요일 하면 이제는 금요일이 당연하게 뭐 이런 날 저런 날 그게 잡히지만 왜 우리 그 놀토이고 학생들이 놀토를 경험을 했겠지만 놀토 가족분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놀토가 있었던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거의 안 계시리라 보는데 있을 수는 있죠. 예,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그걸 지켜보면서 학생들은 뭐 놀토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점점 주 5일제 근무가 잡혀가던 그 무렵에 이때에 금요일과 토요일을 마주하는 자세가 좀 다양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금요일에 가는 마음가짐 그게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처음에는 전 어렸을 때 그 토요일에 점심 안 먹고 집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4교시 끝나면 집에 간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에 그 빨리 뛰어가면 전설의 고향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아침부터 찌는 듯 하네요. 그래도 오늘 행복한 방송 함께 들으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 하셨고요. 황금배련님, 황금배련님은 닉네임에 황금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소영님 PD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매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광댕님, 장마철 장마 후에 폭염이 온다니 무섭네요. 곳곳에 폭염과 이상기후로 지구가 시름시름 앓는 것 같다고 모두들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폭염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같이 오고 뭐 하루에도 다 모든 게 같이 들어있고 이런 때가 많아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뭐 기상특보 상황이나 그 재난 내용을 전해드릴 때 방금 막 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폭염 소식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뭐 이런 거 할 때 있거든요. 요즘은 정말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2746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1102 쓰시는 분 회원님 또 경미님도 와 계시고요. 843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그러고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서로서로 상근 귀인이라니까요. 진짜. 아, 그리고 19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덥지만 건강 잘 챙겨요 하셨고요. 3047 쓰시는 분도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둘리스의 원티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라베스크의 헬로우 미스터 몽키 두 곡입니다.

블리스의 원티드, 아라베스크의 헬로 미스터 몽키 두 곡이었습니다. 7286 쓰시는 분도 아 놀토 우린 없었죠 하셨네요. 은정님은 4교시 끝나고 집에 가서 너무 좋았던 거 저도 완전 공감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락 예전에 급식 없었으니까 도시락 싸들고 가서 4교시 끝나면 이제 밥 먹고 5교시 수업하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고 팔팔한 아이들이었지만 졸았잖아요. 졸음이 오고 네, 졸려서 막 꾸벅꾸벅 그런 거 없고 오늘은 끝나면 바로 간다. 집에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텔레비전 재밌는 것도 본다. 뭐 애들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났겠죠. 그래서 집으로 뛰어가는 발걸음도 가벼웠겠죠. 그리고 725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지선님, 네. 아, 한 주가 진짜 빨라요. 우리 지선님이 한 주 언제 나간 거예요? 월요일 아니었어요, 어제? 하셨는데 어제는 목요일이었고요. 오늘은 금요일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은수님의 신청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기분이 더더 좋은 황금 같은 금요일이라고 하셨던 신청하신 노래 마이클 잭슨입니다. 빌리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133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일 가기가 싫어지네요. 어쩌죠 하셨습니다. 일하기가 싫어진다고. 아유, 기분 전환으로 생각하시고 할 건 해야죠. 또 즐겁게,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일하시면서 또 이 노래를 잠깐 들으셨던 분들은 손은 뭔가 예, 업무 쪽에 가 있어도 마음속으로 문워크도 좀 하고 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720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어느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영희님, 더워요. 힘드네요. 라고 그래요. 지치지 말고. 지치면 안 돼요. 권용섭님, 또 김선숙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모던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전해드려요.

0: WBS 원앤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곡성교당 평타원 김흥선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이승철 소녀시대.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김봉배님도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6285 뒷분을 쓰시는 분 김선숙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가 밥 먹자 하면 거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먹자고 한 건 약속은 지키는 편이다. 아, 내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 신경을 많이 써요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6201 뒷번호 쓰시는 분 은미님도 와 계시고요. 또 3160 쓰시는 분, 7865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 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2960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368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소영 씨가 방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운전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방학 덕분에 만난 거잖아. 방학이 연결해준 커플. 남편은 너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오랜 인연의 소유자입니다. 동네 독서실 친구. 그땐 눈인사 정도만 하고 다니다가 학원에서 또 마주쳤어요. 사실 같은 학군에 같은 동네에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마주치는 게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각각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다녀서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받으면 뭔가 남녀공학이 이런 건가? 살짝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땐 신경 안 써도 학원 갈 땐 괜히 옷차림도 머리도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고1 여름방학이던가요? 특강 신청한 학생이 저를 포함해 둘밖에 없어서 반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 둘을 더 설득해서 데리고 왔고 나머지 한 명도 친구들을 거의 강제로 끌고 와서 특강이 열렸고요. 여름 집중반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몰래 저를 좀 흠모하고 있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특강도 따라서 신청을 한 건데 그대로 개설이 안 되고 어그러질까봐 자기 친구들을 끌고 온 거였어요. 아, 참고로 저는 순수하게 공부하려고 친구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믿어주세요. 이후 아주 건전하게 나름 이상교제라면 교제였고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우리는 어느 날 함께 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작교는 학원과 방학이었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여름방학을 떠올리면 보통 피서, 시골 할머니 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와 남편은 우리의 첫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이 들고 그저 푸근한 아줌마 아저씨로 살아가면서 설렘보다는 의리로 다져진 동지애 같은 느낌이 더 크지만 시작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딘가 살짝 설레고 풋풋한 소년 소녀가 있었다고 우겨봐요.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가물가물하지만 그 시절 추억의 가요들도 듣고 싶네요.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겠죠? 이상우 하룻밤의 꿈 이지연의 그 후론

이지연의 그 후론 들으셨고요.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뒷번호 3681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의 오작교는 진짜 학원과 방학이 맞는데요. 여름방학이. 그 남편분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사연자분이 친구 둘을 더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럼 세 명은 개설이 되는 거였나요? 그게 수업이? 제 생각에는 다섯 명은 넘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의 노력이 뭐 다른 의미의 노력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름 뭐 집중반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만나서 뭔가 좀 풋풋하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쌓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쌓여가는 어떤 동지애 같은 느낌. 아까 뭐 문자에도 있었나요? 그랬었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안정감을 주니까. 그래서 가끔 어린 시절의 친구, 뭐 첫사랑 이런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안정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감.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러겠죠. 그러면 뭐 빨리 권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때 로망이 있었어요. 오래오래 알아왔던 사람과 뭐 잘 되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뭐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렇겠지만, 오히려 막 나의 흑역사도 다 알고 그 어릴 때 서로 막 그런 것도 다 아는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취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인생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에 보니까 옆에는 서로가 서 있었더라. 웨딩 입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또 함께할 시간, 끝까지 아마 안정감 있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 사연 듣고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 은정님이 딱 내가 원하던 경로라고 하셨는데, 인생 경로죠. 뭐 인생 경로. 딱 내가 원하던 경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 많으시다니까요. 그리고 7286 쓰시는 분도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얼마나 이해심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부부싸움 해보면 아무 소용없더라마는 이라고 하셨는데, 문자들이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 4부에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은 제리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김민기 아름다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60 뒷번호 쓰시는 분은 아까 제가 사연을 좀 자세히 보니까 대전 국립현충원에 장인어른께 가는 길이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길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가족 늘 행복하길 응원해 주세요 하셨죠. 신청하셨던 노래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잘 다녀오세요. 정말 아버님 만나러 가는 길 뭐 이것도 하나의 소풍처럼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10 뒷번호 쓰시는 분, 또 해선님도 와 계시고요. 학창시절에 그냥 들을 땐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노래 하나하나가 어쩜 이렇게 다 너무 좋죠? 라고. 어느 곡을 들으실 때 주신 게 대략 생각해본 3부 사연 나갈 때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현동수님 반갑습니다. 이건우님 덥다고 시원한 곳만 찾으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집 뒤 야산에서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너 시간 걷고 뛰고 근력 운동해요. 처음에는 좀 귀찮았는데 이제는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원음 방송 가족들도 모두 모두 운동에 참여해서 건강합시다 하셨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많이 움직여야 되고 뭐가 좀 안 돼 그러면 전문가 찾아가면 하는 얘기가 일단 움직이세요. 뭐가 좀 요즘 좀 그렇고 일단 많이 움직이세요. 물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세요.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 효과를 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뭐 더위 얘기 빠질 수가 없는 여름이니까요. 우리 지연님도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더위를 너무 탑니다. 너무 타는 정도가 여름이 무서울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쵸. 뭐 더위를 타는 걸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너무 여름 자체가 여름이 또 짧지가 않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름만이 주는 매력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라 감사한 것들, 여름이라 위안이 되는 것들도 애써 찾아서 약간 그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8808 쓰시는 분. 아우 저 한참 웃었네요. 제 친구는 토요일에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을 잤는데 7시에 깼대요. 놀라서 씻고 학교 간다고 나가는 걸 부모님이 잡았답니다. 딱 제가 해봤던 경험이잖아요. 저는 토요일은 아니었고요. 왜 시험 기간에 시험 오전에 다치고 거의 이렇게 오후에 시험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전에 시험 치고 집에 오면 잠시 좀 쉬어야 되겠다며 맛있는 거 이제 오는 길에 사갖고 와서 먹고 좀 자고 일어날게 그러고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해놓고 잤어요. 잤는데 세상에 그 아침밥 그 지어질 때 소리 밥솥 소리 그게 나고 할머니 그 부엌에 도마질 소리가 나고 나를 왜 안 깨웠냐면 눈물 범벅이 돼서 진짜 눈 뜨자마자 눈물 범벅인 채로 욕실로 뛰어가고 옷 입고 막 뒤에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죠. 그게 아니라 저녁에 일어난 건데 기말고사쯤 되면 여름에 가까우니까 해가 길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둑어둑한 게 아니라 새벽 아침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막 씻고 뛰어나갈 뻔했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황금배려님은 저희 엄마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토요일 도시락을 안 싸니까요. 진짜 오전 수업에서 좋은 건 어머님도 있었네요. 역시나 더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금요일 밤에 이런 낭만이 없었죠 하셨는데 토요일에도 일했을 때 학교 갔을 때 그렇습니다. 아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어요. 그러게요. 다 비슷한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노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많아가지고 독수리님의 신청곡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그리고 5337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김수철의 내일 두 곡입니다.

김수철의 내일 그리고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먼저 들으셨고요. 아까 5337 쓰시는 분이 내일 토요일이네요. 김수철의 내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셨던 노래였습니다. 뭔가 어떤 느낌표나 뭐 웃음표시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게 지금 텐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내일 토요일이네요. 이건 내일 토요일이네요. 이게 이런 건지 잘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노래는 잘 들으셨길 바랄게요. 196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도 늘 원음 방송 틀어놓고 있는데 좋은 선곡들이 좋기도 하고 여고 시절에 익산에 있는 원불교를 다녔던 추억이 있어요. 남편은 지금은 안 다니면서 고정으로 해놓냐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교도님들만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이 아니어도 오히려 또 원불교나 원음 방송을 모르셨던 분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많이 뭐 알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또 종교를 떠나서 예,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2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7268 쓰시는 분은 어제 수박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얘기는 길어지지만 오늘은 꼭 먹을 거예요. 누가 사오기로 했다가 그분이 못 오셨나요? 아는 수박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이 신청하신 노래 진추와 아비 원서머나이 전해드려요.

원서머나이 전해드렸습니다. 진추와 아비의 목소리 함께 하셨고요. 네, 김정태님도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변덕스러운 장마가 오늘도 잠깐 햇살을 보였다가 또 구름으로 하늘을 가득 채우기를 반복합니다. 노추 가족들 모두들 웃는 날 되시라고 함께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날씨 따라 마음이 꼭 그렇게만 된다면 구름 많이 끼면 우리 마음도 계속 그렇게 구름 낀 채로 얼굴은 그냥, 그냥 회색빛으로 그럴 순 없잖아요. 구름이 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음은 좀 항상 조금 더 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억지로 막 힘든데 쥐어짜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밝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 네, 김정태님 잘 들으셨다고도 얼른 남겨주셨네요. 황금배려님도 고맙습니다. 구류기로 쓰시는 분도 7월 첫 주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아, 그리고 김진백님, 7726번을 쓰시는 분, 어우,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인사를 빠뜨리고 싶지가 않은데, 네. 6235 쓰시는 분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부산갈매기님 신청곡. 락셋의 조이라이드 전해드리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4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진 않지만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마음병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면서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이 무너지고 만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잔나비, 꿈과 책과 힘과 벽.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은 나빠지고 제대로 기운이 나지 않거나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땐 휴식을 취하거나 약을 먹거나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병이 든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내 마음이 올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고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고 경계를 돌리는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오늘은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함께할게요. 창작성가 마음소 길들이기, 창작성가 물같이 바라.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종법사입니다. 요즘 원음의 소리에서 종법사님의 유럽 순방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죠. 종법사는 원불교 교단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법사, 즉 스승이라는 뜻을 포함한 용어인데요. 원불교 종법사는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어 안으로는 교단을 주재하며 밖으로는 교단을 대표합니다. 또 교단의 조직에 있어서 최상위 의결기관인 수의단의 의장, 최상위 교화단인 수의단의 단장, 교화단의 총단장이 되는데요. 천주교의 교황이나 불교 종정, 천도교의 교령 등에 해당하는 지위와 유사합니다. 원기 9년이었던 1924년, 불법연구회 창립과 더불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총재로 추대되면서 동시에 제1대 종법사가 탄생했고요. 그 뒤 대종사님의 열반으로 원기 28년이었던 1943년에 후계 종법사로 정산 종사님이 선출됐습니다. 이어 원기 47년이었던 1962년 대산 종사님께서 종법사에 선출되셨고요. 그 뒤 대산 종사님이 퇴임하시면서 좌산 상사님께서 다음 종법사에 피선됐습니다. 원기 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로 선출되셨고 이후 전산 상사님에 이어 현재 왕산 종법사님께서 원불교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종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5장 1월이 대명하고 종법사 찬가 듣고 올게요.

교당 현관에서 바퀴벌레들을 발견한 일이 있다. 여러 마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혐오감이 엄습했고 바로 살충제를 뿌려 박멸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났는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자문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어른들을 봐왔다. 퇴치용품 광고만 보더라도 바퀴벌레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묘사된다. 해충 방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광경을 번번이 접하면 바퀴벌레는 나쁜 존재로 각인된다. 나도 모르게 편견과 혐오감으로 한 생명체를 왜곡시켜 왔음을 깨닫게 된다. 일본의 바퀴벌레 전문가 야나기사와 시즈마는 바퀴벌레도 자연의 시스템에 꼭 필요한 생물이라고 말한다.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연의 신진대사에 큰 보탬이 되는 곤충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바퀴벌레지만 그 참모습을 알게 되면 바라보는 시선도 확연히 달라진다고 그는 말한다. 인간 중심의 관념과 탐욕은 수많은 동식물과 미물 곤충들을 참 많이도 살생하면서 살아왔다. 심지어 사상이 다르거나 종교와 민족, 인종의 차이, 이해의 갈등이 증폭되면 인간들 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생을 하는 요즘 세상 모습이다. 더욱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살생하기도 하니 인간을 넘어서는 파괴자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미물 곤충 입장에서 인간은 가장 무서운 살생자로 비춰질 것 같다. 일례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필자를 인지하자마자 전심전력으로 달아나는 광경을 봤다. 정말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며 벌레도 인간과 같은 생명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고 불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게 됐다. 집안에 들어오는 녀석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공존의 방식으로 서로가 생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안전지대 같은 환경을 조성해보기로 했다. 먼저 교당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리고 잡풀을 제거하고 고인물을 없애는 일부터 실행했다. 인간이 살아갈 공간에 벌레들이 몰려드는 환경을 최소화하는 작업이었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퀴벌레와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대종사님께서는 동포 피은의 조목에서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연구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제자들이 약용으로 바친 잉어를 보시고 죽은 것은 없더냐 하시며 연못에 놓아 기르라 하시고 약을 쓰되 살생을 하여 약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제자가 모기장을 치지 않고 모기약을 뿜어 모기와 방에 들어와 있던 벌들까지 죽게 되자 하나도 죽지 않게 다 살려내라고 하신 일화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은 어떤 생명도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공존의 길을 찾으라는 생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다. 자연의 각 개체는 아무리 혐오스럽더라도 생태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일원이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은 생명을 죽이고 살릴 권능이 있다는 오만과 편견도 탈피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에는 우열이 없다. 원불교의 생명사상은 지구촌에 만연된 전쟁, 살상, 폭력, 혐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에 따른 무생명들의 희생을 막아낼 아주 유효한 이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교단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운동이나 환경운동, 평화운동도 근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원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세계인들이 따를 윤리 이념으로 이보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자부한다. 생명운동으로 스승님들의 경륜을 실현하고 재생의세에 대업을 열어가는 교단을 기대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정식 교무님의 글 생명의 소중함 만나봤고요. 이어서 황가람,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86장과 87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86장의 제목은 임주신 30계문입니다. 부제는 조행일기가인데요. 먼저 30계문이란 원불교 교도

깨문 연구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하지 말며 연구 없이 쟁투를 하지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구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돼 있고요. 특신급 10계문은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조차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구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마상정급 10계문을 보면 암한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구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음에 대해 성내고 미워하지 말며 어리석은 마음, 치심을 내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계문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부분에서 작업지사 복무가 한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기로 한 것과 하지 않기로 한 것들의 주의심은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공부인에게 모든 일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취사를 가져오게 하겠죠. 훈련의 결과로 삶이 변화하고 신심이 깊어지는 원불교인의 생활을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하자는 조목이 생활 속에 녹아있는지, 하지 말자는 조목은 잘 지켜왔는지 성가 86장을 부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성가 86장 조행일기가입니다. 임주신 30계문

원불교 성가 86장 임주신 30계문 조행일기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87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87장의 제목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업입니다. 부제는 참회의 노래인데요. 참회란 자신이 범한 죄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참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해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또 대종사님께서는 죄업의 근원을 탐진치라고 보고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죄업의 근원인 탐진치를 심중에 그대로 두면 마치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은 그대로 두는 것과 같아서 죄고를 면할 날이 없다고 밝혀주기도 하셨는데요. 정전 참회문의 내용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범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회광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고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고요.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참회의 내용은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참회의 노래를 통해 진정한 참회를 느껴보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다짐의 마음을 노래해보는 것도 좋겠죠. 욕심이 들어서 많은 업을 만들어내고 시행착오와 참회,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서야 작은 욕심이 서원으로 변화하고 마음속 탐진치에 항복이 있게 되는 참회의 다짐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가 87장 참회의 노래를 만나볼까요? 내가 지은 모든 죄업 함께합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중앙아시아에 피어난 이런 해상 개척의 거룩한 서원 알마타 교당이 새로운 35년을 향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이 진행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함께할 예정이고요. 왕산 종보사님의 설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맞이한 은혜로운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원기 111년 봉도 청소년 수련원이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봉도 숲에 마음 씨앗이 떨어졌어 라는 주제 아래 자력 씨앗과 배움 씨앗, 키움 씨앗과 감사 씨앗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7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내일과 모레 1박 2일 동안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합니다. 어린이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봉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기 111년 고3 신성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머무르고 기도하고 피어나라 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고등 신성의 훈련이,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등 신성의 훈련이 원더랜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몽돌의 러닝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웃음소리가 참 귀엽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귀여운 모습이 많은 사람인데 웃음소리도 닮아가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는 사람, 하하하하 목청껏 웃는 사람, 웃음소리만으로도 상대의 성격은 물론 태도까지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웃음을 파악하기에 앞서 웃음과 함께 전해진 에너지를 온전히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시작해봐요. 7월 10일 금요일 자우림의 하하하송으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제 주변에도 웃음소리가 참 호탕하다 싶으신 분이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분은 웃음소리만큼이나 성격도 어찌나 시원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에너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흔히 입을 가리고 웃으면 조금 내향적이라고 하고 TV 속 악당들은 다들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곤 하죠. 하지만 웃음의 유형을 요리조리 분석하기에 앞서 웃음 그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느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진심 어린 웃음과 함께 기분 전 12시에서 2시간 도란도란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 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번으로 신청곡과 함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정원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정원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942 쓰시는 분이 희원씨 제 여친의 웃음소리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크크 대면서 넘어가는데 처음엔 신기하다가 요즘은 저도 모르게 똑같이 크크 대며 웃고 있더라고요. 닮아간다라는 말 진짜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 이런 건 짤 중에 뭐 웃음소리 짤 같은 거 있어요. 그럼 보다 보면 정말 소리를 굉장하게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리가 아예 안 나게 웃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약간 킁킁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고 예, 웃음 무슨 대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SNS에서 웃음 대회였는지 예, 어떤 분들이 한 방송에 나오셔서 외국 분들이 나오셔서 웃는데 그 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예,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여튼 예,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이겠죠? 좋습니다. 뒷번호 1143 쓰시는 분은 오늘 우연히 주파수를 맞추다가 처음 정착한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어머나 반갑습니다. DJ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고 톤이 좋아서 첫눈에 아니 첫 귀에 반해버렸어요. 앞으로 매일 12시는 희원 씨에게 고정입니다. 환영해 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제가 이제 개콘에 있을 때는 그 유행어 중에 이런 거 못해 라고 항상 얘기했지만 라디오 DJ 잘해 잘 모실 테니 자주자주 와주시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감사해요. 꾸벅 부산은 아침부터 찜통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부산은 오늘도 덥군요. 서울은 오늘 바람이 살짝 불고 비가 슬며시 왔다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진 않습니다. 뒷번호 8014 쓰시는 분께선 오후 반차를 썼어요. 회사 문을 나설 때 진짜 오프닝에서 나온 악당처럼 그아 하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금요일 반차의 에너지는 우주를 뚫고 나갑니다. 지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우리 퇴근할 때까지 화이팅 해보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성시경의 어느 흐린 날의 행복, 강타의 해피.

성시경의 어느 흐린 날의 행복, 강타의 해피해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409 쓰시는 분이 제가 듣는 라디오 중에서 코미디언 DJ 프로그램이 기분 좋은 12시뿐이에요. 주파수를 돌려서 희원 씨 목소리를 들으며 텐션이 올라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제가 거기에 또 이렇게 딱 꼽혔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그렇다면 금요일, 예, 날도 좋고, 예, 비가 온다 할지라도 금요일이면 왠지 모르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그냥 날이 좋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두가 좋았다. 텐션을 한번 올려보죠. 뒷번호 7425 쓰시는 분께서 저희 집 5살짜리 막둥이는 옷을 떼고 꺄르르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쌓인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혼자 듣기 아까워서 온 동네방네 다 들려주고 싶어요. 희원 씨도 오늘 꺄르르 웃는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웃음이라는 것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5살 차리처럼 우리가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소리내요.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을 일을 만들어서 뭔가 모르게 안 웃으려고 했지만 이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때 한번 웃는 거죠. 좋습니다. 뒷번호 2098 쓰시는 분이 DJ님, 비가 잠깐 그치더니 아주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꿉꿉함을 날려버릴 시원한 댄스곡 하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뉴진스의 슈퍼샤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삼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PL의 내가 사랑한 여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

아, 다 잠겼더라고요. 어머나. 다들 큰 피해 없으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다들 빗길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민우맘님이 계신 곳이 아마도 이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왔다 갔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민우맘님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 슬쩍 얘기해 주시면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기분 좋은 12시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그쪽으로는 또 가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번호 1709 쓰시는 분께서는 희원님, 저는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로 수박 껍질 무침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노각처럼 무쳤는데 새콤달콤 아삭하니 완전 밥도둑이네요. 장마철 짠테크 식단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저도 이 수박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그때 수박 가육을 자르고 그 껍질 바로 전까지 하얀 부분은 이제 잘라낸 적이 있는데, 아, 이걸 자꾸 잘라내고 있다가 아, 성격이 좀 나빠질 것 같았어요. 전 너무 안 잘리고 너무 두껍고 생각보다 진짜 그 이렇게 과도로 깎으면 너무 작아서 이게 또 잘 들어가지가 않아서 큰 칼로 잘라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아, 1709님 그때 저가 생각이 나서 아주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지혜님이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맞는 조용한 금요일 점심이네요. 배달시킨 떡볶이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혼자만의 미소도 참 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늘바라기님께서는 금요일이라 마음은 설레는데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네요. 빨래를 널어놨는데 마르지는 않고 실내 제스키만 열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저기 PD님 살짝만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빨래를 널어놨는데 예, 제스키만 열일 중인데 마음도 뽀송뽀송해지게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리센느의 프리티걸 레인보우 18에

리센의 Pretty Girl, Rainbow 18의 페스티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6654 쓰시는 분이 금요일 오후는 언제나 퇴근 생각이 엉덩이가 들썩들썩이죠. 비록 날씨는 꿀꿀하고 어제 비수피의 소식에 마음이 좀 무겁지만 다들 주말 동안 리플래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피해 지역이 좀 있어서 그 점이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좀 적당히 예 그래도 또 농사하는 이런 곳에는 또 비가 꼭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뿌렸으면 좋겠고 그래도 넘칠 만큼은 아니고 예 촉촉할 만큼 왔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3192 쓰시는 분이 어제는 폭우 때문에 도로 곳곳이 통제돼서 고생을 좀 했는데 오늘 다행히 비가 소강 상태라 운전하기 훨씬 수월하네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아 오늘도 곳곳에 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우리 운전업도 하시는 분들 혹 택배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쇼콜라 같이 달릴까 킥스의 어때?

쇼콜라의 같이 달릴까 퀵스의 어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신현이와 김누트의 파라다이스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로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유원이 휴원유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Back to the 9020. 아예요. 뻥지스 바린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요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린 알죠? 90년대 가요만의 감성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91년 6월, 음악 듣기 딱 좋은 계절을 느껴보러 한번 가볼까요? 1991년 6월 셋째 주 20위입니다. 015B의 텅 빈 거리에서가 차지했네요. 아, 015B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었나봐요. 1집 앨범 수록곡이었는데요. 장호일이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듣고 정석원이 노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발표 후에 별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라디오를 통해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아, 이 라디오의 힘, 텅 빈 거리에서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요, 변진섭의 어떤 이별이 차지했네요. 레전드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가수예요. 1987년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MBC 신인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히트곡 뭐 셀 수가 없죠. 90년 그의 가수왕에 빛났던 변진섭의 어떤 이별이 19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위 곡은요. 유열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어느 날 문득이 차지했네요.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그리움을 담은 아주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부드러운 유열의 목소리에 촥 감기는 듯한 흐르는 멜로디, 어느 날 문득이 18위였고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를 이어가 볼게요. 20위를 차지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전이 12시 오늘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7위입니다. 장필순의 외로운 사랑이 차지했네요. 목소리에 감칠맛이라는 게 있다면 장필순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죠. 편안한 레게풍 리듬에 매력적인 보이스를 더해 세련된 감성을 담았다는 평을 받은 외로운 사랑이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가 차지했네요. 김현식의 6집 타이틀이자 9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입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곡 순위를 매길 때도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곡이에요. 허스키한 보컬이 매력적인 내 사랑 내 곁에가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3집 수록곡 그리운 이름이 차지했네요. 언제나 자신들의 확고한 생각을 노래로 풀어내는 노차싸의 그리운 이름이 15위였고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를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장필순의 외로운 사랑.

장필순의 외로운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는요. 변진섭의 미워서 미워질 때가 차지했네요. 이때 3집 앨범이 100만 장이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밀리언셀러의 행진을 계속 이었다고 하는데요. 공부 잘하던 막내 아들이 음악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가요계에 들어와 어느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까지가 되었습니다. 변진섭의 승승장구 미워서 미워질 때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4위는요.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가 차지했네요.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간 사랑이 떠오를 때 이 곡이 떠오른다라는 90년대 감성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공감을 하실까요?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가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는 원미연의 이별여행이 차지했습니다. 이별여행하면 이 노래도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목소리가 지금도 알겠는 걸 보면 당시에도 아주 독보적인 음색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슬픈 팝 발라드의 원조라고 불리는 원미연의 이별여행이 1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한 변진섭의 미워서 미워질 때

변진섭의 미워서 미워질 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울컥하게 만드는 감성 주자가 여기에 있었네요. 11위 곡은 바로 노사연의 만남이 차지했네요. 아, 이건 노래가 아니다. 한편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지나왔다면 노래 속에서 사로잡는 그 애절함을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머님들의 애창곡 노사연의 만남이 추억 속 1991년 6월 셋째 주 11위 곡이었네요. 아, 요 곡 띄워드리기 전에 호우님께서 요런 문자 하나 남겨주셨어요. 91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그 당시 태어났던 띠동갑 후배들이 30대 중반이 되었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때 노래들을 들으시면서 추억 소환 좋네요. 자, 그렇다면 3부 끝곡으로 노사연의 만남을 띄워드리기 전에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 어떤 날씨 현황 조금씩 조금씩 문자 보내주실 때 사이에 곁들여서 보내주신다면 우리 또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나가려다가 우산 챙겨 나가야 돼. 우산 안 챙겨도 되겠네. 이런 거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 교통 상황도 살짝 전해주시면 생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부 끝곡으로 노사연의 만남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러 끌어. 잠을 한 번에 물려줄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 끌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출 속 오늘은요. 아일랜드 인투 더 아일랜드 이즈의 이츠 노노 아이들의 덤디덤디 띄워드립니다.

있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펜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어제 광주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날이 개어서 하늘이 맑아요.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호성님 일주일간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광주는 그래도 그쳐서 어찌 보면 다행이네요. 그쵸?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김제의 하늘은 구름이 동동 날아다니며 덥습니다. 좋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아, 하늘이 굉장히 지금 예쁠 것 같은데요. 그쵸? 뒷번호 8732 쓰시는 분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 동네에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부 전화 드렸어요. 다행히 별일 없으시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 내렸네요. 이번 장마 다들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뒷번호 5981 쓰시는 분은 장마철이라 그런지 반려견 아롱이도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저도 나른하네요. 둘이 침대에 누워 기분 좋은 12시 같이 듣고 있어요. 아롱이도 희원님 목소리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 그렇군요. 고마워요 아롱. 예, 들었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황가람의 친구 이창섭의 우리들의 통화.

황가람의 친구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6741 쓰시는 분이 아, 날씨가 하도 꿉꿉해서 오늘 집안 제습기를 하루 종일 돌렸더니 물이 한가득이네요. 제 마음속 피로와 스트레스도 이렇게 싹 짜내서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을 때는 아무래도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김에 오늘은 드시고 싶은 음식과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하나를 좀 생각을 해서 아, 이번 달 안에 혹은 다음 달 안에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정도는 그런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래도 좀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7409 쓰시는 분의 신청곡 김현철의 연애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늘 제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반겨드리겠습니다. 김범룡, 박진강이 함께 부릅니다. 친구야.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기러기. 뭐 지금 제가 나열한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토마토, 기러기,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조황조. 이렇게 하면 금방 기억하시나요? 네. 앞으로 읽으나 곧고는 읽으나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드라마 대사로도 유명했었죠. 앞뒤가 똑같은 단어들을 가만히 입안에서 되뇌어보면은 뇌가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기분이 환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살다 보면 앞과 뒤가 달라서 속상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하고 다정한 이 얘기들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입니다. 잡지.

0: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나 가식이 이장이요. 벌써 금요일이요. 예. 주말에 뭐 거시기한 일이라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요즘처럼 팍팍한 세상에 아주 떡소리 나는 거시기한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얘긴디 말이오. 이 물가도 오르고 힘든디 이들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면은 돌볼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거시기에서 힘든디. 예? 그렇다고 시터 임원님들을 모시자고 하면 지갑이 사정없이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말입니다. 한 세 가구 부부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공동육아 특공대를 결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거시기역에 번갈아가면서 연차나 재택근무를 쓰는 거요. 그래가지고 부모 한 명이 세 집 아이 네 명을 그냥 싹 다 몰아가지고 거시기역에 돌보는 순번제 육아를 도입한 거지. 그런데 애들은 애들대로 매일 집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들은 시터 비용을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저축도 든든하게 늘렸다는 것이요. 참말로 거시기한 일 아니겠어요? 눈앞에 이 길을 같이 넘는 이웃사촌이야말로 요즘 세상 최고의 거시기한 재산이 아니겠냐 이 말이요.
1: 태남의 남자의 운명 윤윤서 만년사랑.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볍게 짧게 짧게 노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은 날이 더워도 너무 덥다고요. 행복한 방송 좋은 예가 세상 들으면서 오자고 시작하셨군요. 네, 진해성 팬님들도 들으셨고요. 니마 니마 니마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김성일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상번

7월 뜨거운 해설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송영아씨 2시가 기다려져요.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김혜성씨 오늘도 최고의 방송 종료에 가요 세상과 함께 멋진 구매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부산 멋쟁이님도 부산은 오늘 또 불볕더위 날씨라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신우리에요.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신우리의 노래였습니다. 대전 조명섭 씨의 노래 브라보 친구 많은 곡 주신 분 계십니다. 대전이시다고. 그리고 대전의 김윤혜 씨 오늘 시원하고 고소한 공수 먹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조은혜 가요세상 고정입니다. 오늘 또 함께합니다. 그리고 스마일님 출첵합니다.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폐렴 증세로 입원하셔서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장 달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안타깝고 걱정이 큽니다. 자, 잠시나마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고요. 어서 오세요.

정태수의 사랑나그네였습니다. 유해진의 세월아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팬카페 오늘 총공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연을 보내주시는군요. 바란수국님, 네, 비를 오락가락 쓰던 높은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유해진의 세월아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죠. 노래 바로 전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예. 자, 그리고 사연 주신 분들의 사연 소개를 못해드렸던 사연이 긴 사연들이 있는데, 예, 또 안 보이네요. 네. 그 민호 씨가 엄마가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애창곡이 된 노래 숙자매 카페로 아니면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중에 부탁합니다. 퇴근해서 거실 쇼파에서 엄마랑 수박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 예전에 숙자매가 이 노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했었는데 네. 영상동 민구님께서 오늘도 녹화해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야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 노래들은 잠시 후 3, 4부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른 노래들이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 조네 3부에서는요. 빠른 노래들 계속 몰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샷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이연승의 남자의 눈물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삼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새신발 사면은 상자 안에 네모난 제습제가 있죠. 이걸 그냥 버리시나요? 글쎄 이 조그마한 물건이 무려 자기 무게 중심 수십 배에 달하는 수분을 빨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장마철에 눅눅한 신발장 구석이나 운동화 속에 쏙 넣어두면은 퀴퀴한 발냄새와 곰팡이를 막아주는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잘 챙겨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의 눅눅함까지 뽀송뽀송하게 해줄 노래들 오늘 전해드릴까요? 네. 전우재의 노래입니다. 인생은 본전 우연히 줄게요.

가사로 만든 이야기 황정자의 노래가락 차차차.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후회되는 말이 하나 있다. 그때 조금만 더 즐겁게 살걸.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을 위해 참고 내 꿈보다는 누군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청춘은 세월 속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사람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인생은 더욱 소중하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시간, 함께 노래 한 곡 부르며 어깨를 들썩이 있는 순간, 따뜻한 햇살 아래 계절의 향기를 느끼며 걷는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행복이었다. 살다 보면은 걱정은 끝이 없다. 오늘 해결하면 내일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

오늘의 웃음은 평생의 추억이 된다. 인생은 길어 보여도 지나고 나면 한바탕 봄 꿈처럼 짧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얼씨구 좋다 차차차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마음껏 웃으며 살아가고 싶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즐기셨던 노래잖아요. 네. 그때 참 부모님들이 이 노래 부를 때만 해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참 그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면은 유쾌하게 보이시고 그러세요 즐기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곁에 없네요. 네. 우리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있겠죠. 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게 이제 맞는 말이 그 놀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잖아요. 놀 수가 없어요. 네. 몸이 안 따라주면 여행도 못 갑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여행도 가고 또 즐거운 일도 많이 만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조금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서로가 힘듭니다. 건강 챙기시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드세요. 김종환의 노래 100년의 약속을 신청해 주셨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공주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대구는 본격적으로 대프리카에 돌입한 모양입니다. 진짜 더워서 죽을 것 같지만 야외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덥다는 소리하면 욕먹겠죠. 그나마 조원영의 가요세상 듣고 있으니까 위안이 됩니다 하셨고요. 샤브리나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마지막 곡 2부 곡은요. 2부의 마지막 곡은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준비했고요. 오늘 3부에는 빠르게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네, 빠른 노래들 뭔가 댄스곡 쉬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전해드리겠고요. 4부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 가운데서 지금 못 전해드린 노래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산.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헌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번 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히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풀렸으면. 그래서 풀린의 양지원의 노래였습니다. 최경 씨가 늦은 오후 한참을 쏟아 부어대던 비를 걷어내준 맑은 하늘이 너무도 예쁘고 깨끗해진 구름 사이로 수줍은듯 내밀어준 햇살이 또 예쁜 그림이 되고 살랑살랑 불어주는 바람에 커튼이 펄럭이면서 시원한 선물을 주고 또 휘날리는 커튼 사이로 보여주는 작은 발코니에 식물 앞에 빗방울이 때렁때렁 맺혀서 싱그러움을 더해줍니다. 비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명작으로 마음에 저장합니다. 최고의 명 DJ님의 정겹고 구수한 목소리로 마음은 편안해지고 또 좋은 음악으로 음악과 즐거움을 주는 멋진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사랑 덕분에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한 일주일이었는데요. 주말을 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뵈야 되니까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몸을 좀 움직이시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신나게 달려봅니다. 가요 가요 달려 가요 함께 즐기는 시간. 자, 찐이야. 여러분이 찐이에요. 영탁 찐이야.

진하게 이어지는 노래. 민지 오빠 달려. 최승현 씨가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수현 씨가 지금 익산인데 어르신들 방문 모욕시켜드리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어르신들과 함께 해주세요. 달려볼까요?

달려 오빠 달려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두뇌 가장 들으러 왔어요. 제가 목 캔디 너무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열심히 참여하세요. 퀴즈 월요일 수요일 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0: 재개발.
1: 재개발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죠. 전재 김재욱 씨 많은 노래 주셨어요. 네, 국도영, 고경, 박정식, 예진, 견우와 직녀, 서정우까지 많은 곡들 보내주셨군요. 네, 그리고 설수배 이성락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현숙 물방울 넥타이.

오늘도 좋은 해 가요세상 잘 듣고 있어요. 척척기 젖은 뒤 일산 북한산 맨발로 걸으면서 잘 듣고 있어요. 매일 오후 2시는 누가 말해도 오는 방송 짱. 다른 프로그램도 좋아요. 계속 들어주세요. 집디가 북한산인 분. 그리고 좋은 해 가요세상과 함께하니 너무 행복하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 형만 살아있네.

수원 광명고속도로 들어가는 중인데 차는 밀리지만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합니다. 그래요. 즐겁게 그냥 예가는 기분으로 운전하세요. 이건우 씨, 덥다고 시원한 것만 찾으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집 뒤 야산에서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시간에서 4시간 걷고 뛰고 근력운동합니다. 처음에는 좀 더 괜찮은데 이제는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오는 방송 가족들도 운동에 건강합시다.

지원이의 남자답게였고요. 양경임 씨가 매일 출석 문자는 못해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면서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조은의 가요 세상과 함께하고 있어요. 신나는 곡 하면 오광역의 신나라 신 아니겠어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한번 신나게 이제 3부 마지막 곡이에요. 신나라 신 오광역.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벌써 좋은 얘기 가요 세상. 4부, 3부 정신없이 신나게 즐기다 보니까 4부가 됐어요. 네. 4부에는 오늘 전화 가요 통신을 통해서 가수들과 만나게 되죠. 네.

0: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군산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군산에서 또 열심히, 예, 군산 옆에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노래가 군산이고요. 예,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할까요? 철희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제가 이제 그 노래가 활동 곡이 군산항아이기 때문에 군산으로 네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신 네. 거는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익산이죠?
1: 네, 그렇죠. 네. 네. 살고 있는 곳이 익산입니다. 네. 네.
0: 익산에 주위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나요?
1: 아, 그럼요. 요즘 익산에는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0: 박물관이 있어요, 익산에 가요?
1: 아, 네네. 네네. 익산에 보석 박물관이라고
0: 아,
1: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네. 세계의 뭐 희귀한 보석들을 하고요.
0: 네.
1: 아, 뭐 가공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0: 네.
1: 뭐 천연 원석들이 또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런 맛 구경도 뭐 아주 재미있고요, 좋고요.
0: 네.
1: 또 익산 분박물관이라고 있어요.
0: 미륵사지, 아 미륵사지,
1: 네, 예, 네. 그리고 동탑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왕궁 유적 이런 거 달빛소리 수목원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익산이 네네네. 의외로 가볼 만한 곳이 많네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이제 익산이 네. 이 종교의 성지로도 유명하잖아요. 원불교도 있고 네네네. 천주교, 기독교, 네. 불교 다 성지들이 네. 또 거기 있고 그래서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익산이 그러고 보면 참 기운이 좋은 동네인 네. 것 같아요. 네.
1: 아 익산이 예전에 백제고요.
0: 네네.
1: 백제 전에 마한이라고 그래요. 마한.
0: 마한.
1: 네네. 네네. 네, 또 마한 박물관에 가시면요.
0: 네.
1: 그 예전에 네. 이전 시대 백제 이전 시대의 문화 이런 그 박물관이 다 전시되어 있어가지고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저 먼저 그 왕자 아니죠 평강공주하고 뭐 또 이렇게 그 그런 얘기 스토리도 있고 그러던데.
1: 그럼요. 예, 신라 왕이죠.
0: 네.
1: 백제 공주하고 그 나라 간의 그 교류지 그래서 이제 그 예, 사랑한 그런 이야기도 있죠.
0: 네.
1: 아, 선화공주하고
0: 예,
1: 아, 서동 왕자하고 이렇게 예,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서동 축제가 또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네.
0: 그리고 또 보니까 국화 가을에는 국화 뭐 축제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던데.
1: 네. 그 가을에 10월 달 되면요.
0: 네네.
1: 아 국화 천만송이 국화 축제라고 있습니다.
0: 아.
1: 네,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천만송이 국화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0: 그렇군요.
1: 가을에도 볼거리가 많고요.
0: 네네.
1: 또 왕궁에 가시면요.
0: 네.
1: 아 폴레스크라는 그 식물원 카페도 있고요.
0: 아
1: 어우러져가지고.
0: 네네네.
1: 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0: 의외로 그 저 익산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 기차역으로만 네네. 생각을 했는데.
1: 네네.
0: 의외로 도착해서 가볼 만한 곳들이 많군요.
1: 아, 네. 여기 익산에 구경하시려면
0: 네.
1: 1박 2일로 오셔야. 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도 익산역에 가니까 거기에 그 전이 노래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1: 네네. 홍등역을 옛날에 그 그래서 익산역으로
0: 아 했고. 작곡가가
1: 네네.
0: 그 황릉역에서 이렇게 출퇴근 아니죠 통화가면서 겪었던
1: 네네.
0: 얘기를
1: 작곡 선생님이 황릉에 사셨었거든요.
0: 네네네.
1: 네네.
0: 그랬었군요. 그러면 그 저 지금 네. 철희 씨의 이름은 그냥 성이 없이 철희 씨인가요?
1: 아니 아니에요. 저는 부안에 태어나가지고요.
0: 네.
1: 부안 김가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철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0: 네네.
1: 저희 그 그래서 뭐 이철, 삼철, 영철, 뭐 민철 막 이래서
0: 네네.
1: 철자 돌림을 해서 철이라고 제가
0: 아.
1: 애명으로 쓰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성은 빼고
1: 네네네.
0: 네, 철이라고 철. 하는 이름으로만 활동을 하는 거죠.
1: 네, 철이는 많고요.
0: 네.
1: 철희는 없더라고요.
0: 철희로.
1: 네. 예, 예.
0: 많은 분들이 철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1: 네, 철희입니다. 예.
0: 네, 철희. 네.
1: 피로해라 할 때기.
0: 그렇군요.
1: 예.
0: 요즘에 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좀 곡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요?
1: 아 지금 발표한 곡은 한 60여 곡 발표했고요.
0: 네, 많이 했네요.
1: 네, 제자들이 한 40년 정도 가까이 우와, 활동하고 있고요.
0: 예, 예. 그 중에서 네. 제일 그 좀 이게 알려져 있는 가수분이 누구예요?
1: 지금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제임스 킹 그 가수도
0: 제임스 킹이라는
1: 곡을 갖고 있고요.
0: 네.
1: 젊은 친구가 지금
0: 최대성 씨인가요? 최대성.
1: 네, 최대성.
0: 네, 네. 왜냐하면 그 네. 현인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가수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가, 작곡하신 분이 저리 씨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아요. 네. 네.
0: 그렇게
1: 그래서 이제 그 또 미스터트롯 선식인까지 올라갔고.
0: 그렇군요.
1: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잘생겼고. 예.
0: 네. 그래요. 가수분들이 또 이제 내준 네. 노래로 성공을 해야만 좀 뿌듯함이 맞아요. 있고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보다는 내가 네. 만든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불려주고 네. 있다.

0: 신곡 보니까 네. 담양으로 갔어요 노래가.
1: 담양이요?
0: 네, 담양. 아, 중록원인이라고 그... 하는 게 담양 아니에요?
1: 맞아요, 담양 중록원인이라고.
0: 네네네.
1: 아, 제가 그쪽에 곡을 하나 썼지요.
0: 그러니까 네. 담양 아니 그 익산인데 군산 노래 불렀다가 담양으로 네네. 가신 거예요. 담양으로 아, 뭐 연고가 있으신가요?
1: 연고는 없고요.
0: 네네.
1: 아 이번에 그 작년 그 보궐선거에 정철원 군수님이라고 계세요.
0: 네네네. 이번, 네, 그 선거에 대한 가수예요. 얘기는 좀 깊이 안 해도 됩니다.
1: 네, 네. 가수분이세요 그분이.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0: 네네네.
1: 가수분인데 제 노래를 군수 그분이 노래를 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연원관이 돼가지고 그쪽에 내가 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중록원년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0: 아,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 네네. 활동하고 네네. 계시니까 네네. 그분이서 만든 노래군요.
1: 네.
0: 그런데 그분을 안 부르고 이제 예,
1: 제가 부르죠.
0: 본인이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분의 네네. 활동이 한계가 있으니까.
1: 맞아요.
0: 예. 예, 그 원래 뭐 가이드 하셨던 분이든 노래를 만드셨던 맞아요. 분이든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네. 군산 항아라는 곡도 네. 군산의 모 가수가 저한테 곡을 하나 만들어줘라 해서
0: 네네.
1: 그때 당시 네, 2016년도 네네. 뭐 15년도에 제가 보고 싶은 친구야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와. 있었는데요.
0: 네,
1: 군산 모 가수가 저한테 군산에 대해서 곡을 만들어줘라 네네. 해서. 군산 그 군산 항아를 노래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0: 네, 그런데 활동이
1: 네,
0: 네 그렇게
1: 무명 작곡가고 무명 작사가 보니까 네, 그 곡을 네. 받지 않았던 거예요.
0: 아, 안 받고 활동도 네. 안 하시고. 네.
1: 그래서 내가 2016년도에
0: 본인이
1: 그 군산 항아를 제가 네. 그 이 집으로 냈지요.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멜로디가 네. 이 멜로디는 네. 누가 만드신 거예요?
1: 멜로디는 그 익산의 그 작곡가 선생님이 계세요.
0: 아, 네, 네, 네.
1: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옛날에.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익산에 네. 또 좋은 곳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0: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 군산항아 전해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복순 씨가 최영천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최영철의 내가 이럴려고라는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내가 이럴려고 사랑을 했나 가사의 내용까지 쭉 주셨고요. 증거 신성태 노래 눈 뜨고 있는 한 주신 분 계시고요. 평강공주 전대 주셨습니다. 2호선의 쫄방리 가는 게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비 오는 날 딱 맞는 노래인데. 네. 비가 오는 곳이 있나요? 또 안 오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주신 분,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쫄방리 가는 길하고 신사동 그 사람 전해드릴게요.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죠.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가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리고요.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 준되면은 우리 몸이 참 정직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허리는 삐긋하다. 뱃속은 배고프다. 각자 자기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죠. 일주일 버텨낸 내 몸의 민원. 이제는 모른 척하지 말고 들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남은 업무는 대충 마감해 두고 시원하게 기지개부터 한번 켜보십시오. 이번 주말 동안 내 몸한테 점수 좀 가득 다 놓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뇌과학의 열혈 지지자인 앤서니 박사는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도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무기에 대해서 추천했는데요. 가장 눈길이 가는 무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이가 느끼는 경이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좀 새로운 걸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와 감탄사를 연발하는데요. 생각이 열려있고 선입견은 없어서 뭘 보든 일단 놀라워하고 또 신기해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맑게 자주 웃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이 경이감을 되찾는 건 살면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 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7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베스스의 단순한 게 좋아 함께 하셨고요. 금요일 1부 순서 소개해드리죠.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와 영광교구 또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행사 소식 준비도 했고요.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준비돼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두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완강에서 월간 완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박효신의 야생화 두 곡 이어드리죠.

원벌교 광주 전남 영광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교구 안내입니다. 교구 향단회 및 지구장 확대 회의가 14일 화요일 목포교당에서 있으며 청소년 여름훈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1일과 2일 여수교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사무국이나 청소년교당 유도훈 교무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구 안내입니다. 교구 하선 및 출가 교육자 협의회가 14일과 15일 1박 2일간 영산사무소에서 있으며 수요일 공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출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영광교구 2층 인성교육 체험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복실천 미래변화 함께 본 제주교구 안내입니다. 제주교구 2차 교도 정기훈련이 12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교당에서 있으며 3차 출가 교육자 협의회가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제주교구청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풍암교당 건축불사, 소나물려농 건축불사 천일기도와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불사 동행 365일 기도 안내입니다. 원불교 풍암교당 건축불사, 소나물려농 건축불사 천일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불사 동행 365일 기도가 있습니다. 불사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풍암교당이나 소나물려농, 제주국제마음센터나 각 교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노래 이어가죠.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차도의 잘가 이세훈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연자의 쿠폰 사연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928번님, 비가 그치더니 이제 폭염이네요. 집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더워서 결국 청소하고 에어컨 가동했습니다 하시면서, 아, 지금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너무 더워서 정말 집안일하고 움직이다 보면 땀이 절로 나는 것 같아요. 또 개운하게 샤워하고 이 시간 잠깐 또 여유있게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2637번님, 주말 바닷가로 캠핑 갑니다. 지금 장보러 가고 있어요. 올 여름 첫 바다예요. 신나게 놀아오려고요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와, 더운 여름. 매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 시원한 바닷가에서 또 물놀이 즐기고 맛있게 식사도 하고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실 것 같네요. 아, 어디로 가신지 또 궁금하네요. 나중에 소식도 전해주세요. 박혜경의 여행, 이적의 다행이다 이어가죠.

0: 네, 오늘은 뒷번호 2637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고요. 행복한 오후 1부 끝곡으로 린의 이 노래 좋아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1: 와, 이 노래 좋아요.
2: 이 노래 정말 좋아요.
3: I love this song.
2: 완전 좋아요.
4: 충성, 이 노래 좋습니다.
5: 이 노래 좋아요.
2: 이 노래 진짜 좋았어요.
6: 되게 좋은데요?
7: 분노시와 게스키네.
6: 아, 노래 진짜 좋아요.
8: It's a pretty good song. It's good.
0: 이 노래 좋아요?
8: Yes.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된 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자체 소식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연결해서 시종 소식 살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일상의 이야기들도 좋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이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제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 OST 중에서 비스트의 너 때문일걸, 드라마 동안미녀 OST 중에서 장나라의 5월의 눈사람 두 곡 함께 하시죠.

0: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변인 실최성군 영상홍보팀장 연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이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는데요. 이 특별시의 비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 민영배 초대 특별시장은 심사를 통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실현 비전을 밝혔고요. 또한 이를 위한 시정 운영 원칙으로 공과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분리 속에 경쟁으로 소모했던 전남 광주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국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인데요. 특히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와 첨단 산업 역량, 전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해양, 동생명 기반을 연계해 항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을 발판 삼아 인재 양성과 산업 인프라를 연계하고요. 광주 인공지능과 문화산업, 전남 동북권 소재 항만산업, 서북권 해상풍력과 에너지, 중남권 동생명 바이오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0: 네, 그리고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확정이 되는데요. 통합특별시의 입장과 또 추진 방향 설명해 주시죠.
1: 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분공항 부지 확정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동시에 균형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320만 특별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의 결단에 부응해 세계적 첨단 산업 거점 성장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빠른 착공이 가능한 입지와 안전적 인프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분공항 부지는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KTX 성장력과 인접해 인재 확보와 정주 여건이 뛰어나고요. 도로,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이에 발맞춰 특별시는 시의회 1호 조례인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요. 반도체 전략위원회와 분공항 반도체 3단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전력, 용수 공급부터 부통망 확충, 인재 양산까지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으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만큼 통합특별시는 이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지원 체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또 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서 건강식인 전복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특별 이벤트인데요. 단순히 기부를 유도하는 행사를 넘어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 경제 공동체로 출범했다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통합특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는 국민이 기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새 출발을 응원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벤트는 7월 말까지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담배품 주문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천창수순 1,000명에게는 기존 담배품과 세액공제 혜택 외에 전복 800g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담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누리고 지역은 담배품 소비 확대와 기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통합특별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형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과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전남 광주에선 오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12개 시군과 시군 2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안전은 강화하고 즐길거리는 확대한 해수욕장 운영에 나섭니다. 단순한 피서 공간을 넘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 체험 콘텐츠로 피서객을 맞이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시는 72억 원을 들여 사무실과 화장실 등 노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수질과 백사장 토양,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찾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 가주로 삼아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안전시설 3,408대를 현장에 배치하고요.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등 부당 간행도 집중 관리해 편의시설 요금을 사전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해수욕장별로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요수 웅천과 완도 신지 명상 심리에선 카약과 패들 보드 체험, 고흥 남늘 해더지 해수욕장에선 전국 서핑 대회, 한평 돌머리에선 맨손 고기 잡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자흥 수문에선 어린이 수상 안전교실, 영광 하마미에선 서머 페스티벌, 완도 신지 명상 심리에선 플라잉 보드쇼와 맨발 걷기 대회, 해남 송호에선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0: 네. 또 전남 광주 지역의 기업들이 농식품부의 농촌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성과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지원 방향이 무엇인가요?
1: 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178개 기업이 참여해 7곳이 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주 시도시도와 광주 오로시가 이름을 올려 전남 광주 노컬푸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전남의 풍부한 농산물 자원과 광주의 창의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오로시는 장성사과와 나주의 케일, 시금치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착즙 주스를 선보이며 건강과 신선함을 강조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도시도는 지역 가로쌀을 활용한 단백질 크림 쌀 소금빵을 개발해 소비자 트렌드와 지역 특산물을 접목한 차별화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성공 모델이 확산하도록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새로 구입부터 장비 확충, 시설 개선, 브랜딩과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상생형 농식품 산업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올 들어 또 진드기에 물려서 질병을 일으킨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1: 네,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애기인데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번기와 휴가철이 겹쳐 농업인과 등산객, 캠핑객 등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 지역 70대 여성이 매실 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린 뒤 발열과 오심, 부토, 기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전남 광주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 질환은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하고요. 감염 후 2주 이내 38에서 40도의 고열과 설사, 식욕부진,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혈소판 감소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전남에선 최근 5년간 매년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의심 환자 신고 체계를 점검하며 예방 홍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이나 등산, 산책 등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모자, 양말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옷을 털어 세탁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0: 네. 시정 소식 지금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 최성근 영상홍보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정 소식에 이어서 들으신 곡 송태희의 사랑의 배달꾼, 한동안의 실없는 약속, 초아강의 건강 트위스트, 윤문원의 바람꽃까지 트롯 모아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부활의 사랑에서 사랑해서 T의 시간이 흐른 뒤 딕펑스입니다. 비박 청춘 이어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려요. 계속해서 제이래빗의 웃으며 넘길래 이어가죠.

기상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구름 많은 가운데 당분간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구의 적꽃 속의 찬란한 빛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혜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에어컨 조절 레버에는 실내 순환용과 외부 공기 유입용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내부 순환으로 유지하게 되면 외부 공기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 안이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외부 공기 유입 쪽으로 레버를 조작하고 가끔은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오래 계속되면 머리도 아프고 아이들은 감기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차창에 김이 서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어컨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제거되지만 춥죠. 이럴 때는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켜면 됩니다. 온도를 따뜻한 쪽으로 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습기 제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서림을 방지하고 시야 장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유럽 국가들의 특성을 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풍요로운 땅이 있고 영국인들에게는 넓은 바다가 있지만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하늘, 즉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말이죠. 각국이 가진 장점이 다 다르다는 뜻이겠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은 크기이고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어 대륙으로 나갈 수 없는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바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땅은 좁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단단하게 삶을 일궈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죠.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나만의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0: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었습니다. 각 나라가 가진 지리적인 특성들이 있죠. 이를 잘 활용해서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좁은 땅을 가졌지만 지난 5000년 역사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휘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단단하게 삶을 일궈내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냈고 세계 속의 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가진 넓은 땅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나만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도 그러한 마음으로 잘 살아오셨을 우리 둥둥 가족분들께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코너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자, 원불교 창작성가를 한 곡 들려드리고요. 명언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하입니다. 동방의 새 불토.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발명왕 에디슨은 1000번의 실험 끝에 전기를 발명했다고 한다. 어느 날 누군가가 에디슨의 수많은 실패를 비웃으며 말했다. 999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한 번 성공을 한 거군요. 그러자 에디슨은 말했다. 아니지요. 저에게는 오로지 성공에 이르기 위한 999번의 연습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고 과정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만 번을 넘어진다고 한다. 이는 실패가 아니다. 걷기까지 우리를 연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실패를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연습이고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은 실패나 시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지난날 실패나 시련을 넘어선다면 능히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난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훗날 삼가고 이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사람에게 지난날 악행이 있다 하더라도 훗날 선으로 그것을 없앤다면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유교의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집회서에는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사람은 굴욕의 화덕에서 단련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중국 고전 최근담에는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울 때에 빨리 머리를 돌려 주위를 돌아보라. 실패한 뒤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교단품에는 실패의 원인을 미리 알고 조심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수고는 하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하기를 바람이요. 둘째는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함이요. 셋째는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하느니라. 네,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수천 번을 넘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죠. 걷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더 큰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음악으로 피아노 포엠의 인생은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는 날짜를 정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귀신이 없다고 믿은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날짜와 방향을 바꿔가며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믿었던 심술궂은 귀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무섭지만 대놓고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대접하고 눈치를 봤는데요. 음력 날짜로 끝자리가 9와 0인 날은 바로 이 손님 귀신이 없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력 날짜로 끝자리가 9와 0인 날은 그 이삿짐 센터의 성수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과거의 어떤 이런 그 미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또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은 또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약한 마음을 또 보여주는 그런 또 종교적인 그 의미가 있는 또 민간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날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귀 빠진 날, 2번 손 없는 날. 네,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는 날짜를 정할 때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귀신이 없다고 믿은 거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 가족분들 다가오는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인공지능 활용의 교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AI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과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AI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주교회의 홍보국장 겸 사회홍보위원회 총무인 임민균 신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AI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으로는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김도현 신부, 카톨릭대학교 교수 방종우 신부,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이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오석준 신부, 카톨릭대학교 교수 조동원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한국준관구비서 한창현 신부가 참여합니다. AI 관련 태스크포스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 관련해 한국천주교회 차원의 올바른 활용 방안과 윤리적 방향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TF 출범은 교황청의 AI 윤리 논의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는 지난해 1월 AI와 인간 지성의 관계를 다룬 문헌 옛것과 새것을 발표하고 AI는 인간의 지성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5월 추기경단과의 첫 공식 연설에서 AI를 인류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윤리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교회는 또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베네수엘라 주교회의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 교구의 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취합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천주교가 인공지능 활용의 교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우리 원불교의 개교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죠. 이 물질 개벽 시대에 물질을 잘 선용해 나가는 정신을 갖추자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탄생 이유인데요. AI 역시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되겠죠. AI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AI를 잘 활용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앞으로 우리 종교계의 공동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주교 음악입니다. 임석수, 무엇을 먹을까?

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수요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들의 마음 안보를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성숙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지혜가 생기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기획실장 묘장스님과 교육부장 유정스님, 문화부장 성원스님,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AI의 대전환으로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끌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이루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는 한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경제성장과 지방균형발전 등도 중요한 과제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OECD 국가 중 스트레스가 많고 행복지수는 68위로 굉장히 낮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울증 환자도 통계적으로 높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종단은 선명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 평안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지키는 국민 마음 안보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질환 못지않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신체적인 질환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선 복지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복지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첫 번째 과제로 준 것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정치라며 자살이나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유형을 살펴보고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며 적극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반대급부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IT 기업들도 빠른 변화 속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이런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중기부 장관 소임을 봤을 때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국민 마음 위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스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한성숙 신임 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스님의 또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무총리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죠.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요. 종교와 또 정부의 협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지혜 모아 자비 모아.

마지막으로 원불교 소식입니다. 원불교 유럽교군의 4개국을 순방 중인 왕산 중법사가 핀란드와 독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프랑스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 파리교당 훈중법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훈중법회는 30여 명의 한인, 현지인 교도와 인연은 물론 영국과 벨기에 등 교당이 없는 나라와 지역에서 찾아온 교도들까지 함께했습니다. 또한 입교증과 법명 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왕산 중법사는 이날 인연과 교화를 주제로 설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라고 운을 뗀 후 현생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지만 그게 이생의 인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3000년 전 영산회상 옛 인연들이 다시 만난 것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왕산 중법사는 교화의 핵심은 큰 도량과 훌륭한 시설에 있지 않고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주고받으며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데 있다면서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출가와 재가가 구분이 없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왕산 중법사는 지난 금요일 프랑스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 참배했습니다.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는 프랑스에서 가장 신성한 국가 추모 공간 중 하나로 이곳에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은 1923년 첫 점화 이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으며 매일 오후 6시 30분 불꽃 재점화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날 왕산 중법사는 해당 의식의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 참배한 왕산 중법사는 이후 개선문 아래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비 앞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세계는 하나이고 인류는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전쟁을 멈춰야 하고 마침내 온 세계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왕산 중법사님이 그 유럽 교구를 현재 순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네, 현지인들이 중법사님을 뵙고 얼마나 또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럽에 더욱 일원상의 진리가 퍼져나가서 은혜 낙원 세상을 이루고 감사 생활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성하가 부른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손 없는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중요한 날을 정할 때 참고하는 손 없는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를 갈 날짜를 정할 때 이 손 없는 날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손 없는 날에서 이 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손은 손님 할 때 그 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날짜와 방향을 바꿔가며 돌아다니는 심술궂은 귀신을 손님이라고 점잖게 불렀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데요. 너무 무서우니까 대놓고 귀신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치 불쑥 찾아온 까다로운 손님처럼 대접하고 눈치를 본 거죠. 이 손님이라고 하는 귀신은 아주 부지런해서 음력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을 헤집고 다닙니다. 음력 1과 2가 들어간 날에는 동쪽에, 3과 4가 들어간 날엔 서쪽에, 5와 6이 들어간 날엔 남쪽에, 7과 8이 들어간 날엔 북쪽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지런한 손님 귀신도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려니 힘들었나 봅니다. 음력으로 끝자리가 9와 0인 날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는데요. 바로 이날이 손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 집안 가구를 바꿀 때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큰일을 치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날이 된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러한 민간신앙이 21세기인 지금도 이삿짐 센터의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결정하는 강력한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미신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일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손 없는 날을 찾는 거죠. 어쩌면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귀신을 피하려는 미신이라기보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아무 탈 없이 하고 싶다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 보험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손님이라고 하는 귀신이 없다고 믿은 날, 손 없는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대구의 현태님 정답은 2번 손 없는 날입니다 하셨고요. 9407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목소리가 좋아서 듣다가 문제도 보내봅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주말에 바다 보러 갑니다. 문자 주셨네요. 아이고, 또 더운 여름인데 바다 가서 또 시원한 또 추억을 만드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하쿠나 마타타님 정답은 손 없는 날입니다. 주말에는 시골집에 가서 밭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셨고요. 1318 쓰시는 분 정답은 손 없는 날이지요. 강원도 홍천으로 감자 캔 밭에 비닐 씌우러 가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주말마다 또 시골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3333 쓰시는 분 정답은 손 없는 날입니다. 이번 달 손 없는 날 22일에 장모님이 이사를 하십니다. 항상 밝고 명량하신 분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장모님의 새로운 또 앞날을 응원을 해주는 문자를 주셨네요. 2937 쓰시는 분 정답 손 없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음방송 화이팅 해주셨고요. 6921 쓰시는 분도 정답 손 없는 날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8664 쓰시는 분도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한가람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는 늘 귀담아 듣게 됩니다 하시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경주에서 1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그 기운으로 또 좋은 시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네요. 네, 가족들과 함께한 그 시간이 또 인생을 살아갈 또 동력이 되죠. 선정희님도 제가 이사한 날도 손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고 또 보내주셨네요. 예나 지금이나 늘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민간신앙에서도 종교적인 심성으로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로 여러분께 평안한 날을 위로해드립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무탈하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삼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주의해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선 화재보험이라든지 또 실비보험 같은 거 이런 보험 한두 개쯤은 뭐 다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가면서 보험을 드는 이유는요,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정말 몸이 아프거나 또 큰 일이 생겼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몸하고 재산을 위한 보험은 다들 든든하게 준비하면서, 아, 왜 우리 마음을 위한 보험은 깜빡하면서 살았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앞으로 해도 옥구멍, 뒤로 해도 옥구멍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0: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뭐 보험 설계사는 아니고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관절만 삐걱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도 허전하고 또 외로움도 슥 밀려오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 마음에도 든든한 보험 하나씩 들어보십사,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마음의 보험 가입하는 데는요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조금씩 조금씩 행복한 순간,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이 적금 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두시면 되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를 산책하면서 바라본 뭐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풍경, 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또 향기, 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흥얼흥얼 따라 불렀던 즐거운 순간, 또 놓치고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는 예전에 잊혀졌던 그런 노래를 탁 발견했을 때, 또 아름다운 인생에서 전혀 몰랐던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것도 저 보험 들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적금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사소하지만 따뜻함이 가득 담긴 순간들 쌓아두었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문득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럴 때 바로 이 마음의 보험을 쓱 꺼내서 쓰는 겁니다. 제 제안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든든한 마음의 보험 한가득 채울 준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십시오. 가입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함께해 주시고요. 또 오늘 3, 4부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은다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픈합니다. 어제도 3, 4부 음악다방 너무 즐거워 주셔가지고 오늘도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2시간 같이 만들어 보시죠. 차중광의 노래 이어서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당신 마음 내 마음.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폭염재난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재난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것은 전국 235개 특보구역 가운데 현재 116곳에 폭염특보가 발표됐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습도가 높을 때 야외활동을 하면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고령층과 농업인 그리고 야외 노동자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과 대비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5,382건으로 4월 대비 39.7% 그리고 5월 대비 10.9%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평균 가격은 5월보다 2.67% 올라 지난해 11호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준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리워드형 인터넷 강의 상품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리워드형 피해는 2023년 73건에서 2024년 161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1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요. 환급이나 포인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의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남부 대부분 지역과 충청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과 휴일 사이 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5도,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밤사이 최저 기온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밤낮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길남의 센티멘탈 서울, 그리고 이어서 한명숙의 웬일인지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겠죠. 금요일이면 한 주의 마무리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생방송입니다. 혹시나 하시고 듣지 마시고 많은 참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는 보험이자 행운의 복권입니다. 다른 분들 신청곡 들으면 저절로 추억 소환이 되고요. 감성 충전도 되지요.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이 또 이어서 이열치열 실천하려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찬물에 씻고 나니까 아주 상쾌하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2시간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덧붙여 주셨어요. 운동까지 다 하시고 저녁 식사는 아직 전이시죠? 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이 아이고 진행자님 내 마음을 위한 보험 벌써 들어있지요. 아인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의 진행장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만기 될 때 한턱 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치영 기사님. 네. 경기도 안산에서 한아름님은 지금 퇴근 이제 중이시라고 하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부산 우리 박시우군 지금 찾아주셨는데요. 집에 어르신들 친척분들이 놀러 오셨대요. 아저씨 고모 할머니랑 우리 삼촌이 놀러 왔어요.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신나고요. 다 같이 잘 듣겠습니다. 저 고모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뭔지 여쭤보고 우리 시욱은 신청하세요. 얼른 저희들 선곡해 드릴게요. 할머니한테 자랑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편안한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 도건님 아유 고맙습니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을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가 이번 주 화요일날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틈을 둬야지만 또 선곡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노래 한번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 신행일에 고향 길 청해 주시면서 주말로 이어지는 기분,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제는 장마도 끝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우리 진행자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 인생,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아울러 행복한 주말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늘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우리 강태형님 와주셨는데요. 지금 고향길 들으니까 아, 엘살바도르에서 이곳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참 멀고도 먼 고향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여봤습니다. 여념없이 채워가는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신, 열어주신 소중한 시간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여념없이 채워가는 시간 속에 한 지붕 한 울타리 살며시 자리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에 이렇게 선잠을 깨시고 찾아주시니까, 이른 잠을 깨고 찾아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걱정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자,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아의 백조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강남에 살고 계신 서풍구님의 신청곡으로 2부 시작했어요. 동방성의 꿈실은 마차 함께 들으셨습니다. 뭔가 좀 흥겹고 진짜 희망적인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아주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2부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와 음악 듣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갯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다방 음악다방 행복한 다방에 녹화합니다. 우리 똑똑똑 자리 차지해 주셨네요. 우리 김영구님, 네, 일찍 자리하셨네요. 관악구 테이블 자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요, 화가 나면 억지로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세 곡 부릅니다. 그러면 웬만한 화는 다 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는 제 마음의 보험입니다. 예, 부산 은하수님. 그죠, 그렇겠네요. 아이넷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세 곡이 아니라 뭐 몇 곡 막 나오니까요. 거진 다 아시는 노래죠, 은하수님.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마음의 보험을 좀 잘 들어가지고 열심히 나쁘다 하시고 적금 쌓듯이 차곡차곡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는 찜통덕이라고 하시면서 대구 테이블에서 남준호님이 대프리카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더운 지역이니까 대구가 분지라서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오늘도 저녁 선풍기 앞에서 옛날을 그리면서 같이 합니다.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은 가고요. 황혼에 서 있으니 좀 서글프긴 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다 같이 똑같이 먹는 나이고 같이 겪는 세월이고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같은 비슷한 곳을 바라보는 비슷한 곳에서 출발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하는 방송에 있으시니까 절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전주에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우리 조형철 기사님이 예, 찾아주셨는데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드렸잖아요. 예. 아름다운 인생, 예, 전주 홍보맨, 네, 닉네임 확증을 감사드리는 개인택시 조영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시고 저는 다 기억합니다. 이제 조영철 기사님 사연을 주셨어요.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추세로 하루 택시 이용 승객의 한 70% 정도가 노년층이에요. 이분들 취향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프로를 경청하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며 하차 전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덕분에 노래 들으면서 소싯적 곱디고운 옛 추억을 회상했다면서 추억의 옛가요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가 되겠다는 화답 인사가 늘 네, 나오고 있습니다. 상큼한 멘트와 더불어 저에게는 피로가 쌓이는 늦은 오후 청량제이기도 하지요. 이걸 보고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수 프로그램으로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훈아의 산유화를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남인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남인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시욱은 고모 할머님께서 네, 신청곡을 주셨어요. 고모 할머니가 굳세어라 금순아 이거 듣고 싶다고 청해달래요. 방송 나와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하세요. 두 곡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박시우군, 우리 시우군의 고모 할머니께서 청해 주셨던 구세어라 금순아 현인의 진짜 노래 정말 정말 저는 옛 가수 선배님들 다들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특히나 우리 현인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엄지척합니다. 참 그 시절에 원래 성악을 하셨거든요. 일본에서 성악 공부도 하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로 노래를 부르실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정말 멋지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구 북구 윤형준님께서 우리 대구 애청자분들이 많이 청취하고 계시는데 동훈님 저 진행자님 방송하는 모습을 보러 서울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늘 꿈을 꾸고 있으시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윤형준님. 네. 이렇게 저 먼 길 찾아오신다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또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라디오라는 방송 프로그램, 라디오라는 매체가 그런 환상과 그런 거리감이나 공간감을 이렇게 좁혀주는 그런 마법 같은 저는 방송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것도 있는데 라디오는 안 보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영주님. 또 그런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 북구 우리 서화정님도 와주셨어요. 늘 굉장히 쾌활하시고 성격이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문자를 제가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형체가 없고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문자잖아 사실. 그런데도 그 안에 보내주시는 분의 성정이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덥다 덥다 하다 보니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더위에 쫓겨서 후딱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보내시죠? 유난히 더운 하루였어요. 드디어 한 대야 아니고 열 대야를 맛보라 봅니다. 저는 싫은데 두 시간 아인에서 시원하게 즐기다 갈게요. 그래도 되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과 함께 정미조의 사랑과 계절을 청해 주셨고요. 계절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영사운드의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우리 부평의 맑은 호수님께서 하루 종일 비가 오다 그치다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장마철이네요.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또 이어서 보내주신 긴 글 저희가 잘 읽었고요. 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노래도 이어서 전해드리죠.

기분 좋네요. 진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비가 와서 아름다운 계절, 바람이 불어서 아름다운 계절, 좋은 음악이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 우리 달성군, 대구 달성군의 김동식님 매일 잘 듣고 계신데요. 신청곡을 신청하려고 해도 아 글쎄 좋아하는 곡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는 완전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너무 덥네요. 데프리카에서 김동식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곡들을 여러분들이 청해 주시니까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으로 그냥 선곡이 착착 되잖아요. 그런 멋진 음악이 또 3, 4부에도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 여러분의 리퀘스트 뮤직으로 함께 할 거니까 잠시 후부터 같이 해주시고요. 3부 전에 2부를 마무리해야죠. 2부 끝곡은요. 우리 변산민호님께서 청해 주신 숙자매의 카페리오인데 사연이 있어요. 제가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자님과 PD님과 우리 애청자는 단순하게 그저 스쳐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요즘 와서 가슴 깊게 느끼게 됐고요. 이런 방송과 인연이 된 애청자 저희들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오늘 낮에 듣고 싶어서 청했는데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하면서 청해 주셨으니까 이 노래 숙자매 카페리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음악다방 은다방 오픈 준비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가 꼭 듣고 싶다고 하네요. 투병 중인 아내입니다. 열심히 케어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의 신청곡, 아내분께서 듣고 싶으신 노래였습니다. 데블스의 그리운 건 너 전해드렸습니다.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의 기와 응원을 모아서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파이팅! 힘내시기를 바라요. 이상열의 라니아를 신청합니다. 라는 집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노래 나오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뒷번호 4303 쓰시는데요. 요 라니아도 이번 주 초에 방송이 된, 선곡된 노래라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 4303 쓰시는 청취자님, 다음 주에 오셔서 한 번 더 청해 주시고, 그리고 번호로 호명 안 하고 이제 성함 주시면 저희가 성함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윤영관님도 자리해 주셨고 매호동 가로수님도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3부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오픈 준비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은다방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5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전주는 후텁지근하니 덥습니다. 이영복이 부른 1943년 3월 4일 신청합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1943년 3월 4일생 이영복의 노래죠. 이 노래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이기도 한 루치오 달라가 1971년 산레모 가요제에 참가해서 3위 수상했던 곡을 동명의 곡을 이용복 가수가 또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현실적이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당시 발표됐을 때 금지곡이기도 했었어요. 자, 아름다운 인생 은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추억의 노래와 그리운 그 시절의 감정들이 같이 섞여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했던 젊은 날들이고요.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막 빛나는 시절은 아니지만 잔잔하면서 그윽하고 이제 세월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닉네임 낙화유수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새싹 문자와 함께 처음으로 저희 방송을 찾아주셨어요. 보니까 그동안 저희 방송을 듣고는 계셨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인생이건만 현실은 그러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닉네임도 낙화유수인가요? 자유롭게...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고요. 성함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오라방님께서요. 아름다운 인생을 며칠 못 들었더니 글쎄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딸애가 있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온천도 가고요. 덕분에 호강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잘 다녀오셨습니다. 좋은 행복한 추억 여행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노래 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필원의 님이 오는 소리, 대구 윤형주님이 청해 주셨고요. 또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까요? 은입니다. 등대지기.

농부의 아들님께서 지금 광주 시내에 운행 중이시라고 하시면서 남진의 김포가도를 청해 주셨어요. 오늘 남진 노래를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도 청해 주셨어요. 가슴 아프게를. 비원숲길 보드러진 흙을 주선으로 해치고 버섯이 빙구 듣고 한 뼘씩 자란 숲이 무성합니다. 청솔모가 길 안내하고 행복해요.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하는데 자제가 안 되네요. 문자 보내는 게 자제가 잘 안 돼요. 원래 이거 한번 네, 시작하시면 일부러 자제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노영구님 우리 농부의 아들님의 신청곡을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석 부탁드리고요. 들꽃님도 와주셨어요. 나훈아의 귀향을 청해 주시면서 저는 아임방송에 보험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가입해서 쌓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두 곡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포가도를 청해 주신 농부의 아들님이 종점에 딱 도착했어요.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인사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이어지는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은다방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찾아주신 낙화유수님 대구 테이블 청해 주신 문주라는 네모까지 살아주가 3부 마무리곡이고요. 4부로 가 있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내 가수들 중에서 독보적인 허스키 보이스죠. 우리 최헌 멋진 목소리로 세월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딸 덕에 해외여행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그 말에 맞는 분이십니다. 인천 오라방님 따님 덕에 일본 여행도 다녀오시고 청해 주신 노래 같이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어요. 먼저 대구 북구의 윤형준님께서 우리 부산에 계신 방현재님 아내분의 쾌유를 비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도선역의 박병로 기사님, 네, 일찍부터 와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선곡은 못해드려도 인사는 드려야죠. 즐겁고 신나는 방송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늘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박병로 기사님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북구 주순이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출석합니다. 대구는 무척 덥지만 속절없이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지만 어제도 내일도 필요 없고요. 오늘이 최고죠. 아인 청취자님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주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세요.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 뭐 보험 만기가 있다면 맨발로 달려가겠지만 저는 절대로 만기 없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만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또 대구 북구 서하정님은 대구 애청자분들 모두 모여서 같이 방송국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전해주셨고요. 한 분 더 소개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전해드릴게요. 우리 부산 동네에서 동네 테이블 구경옥님께서 손주 사진과 함께 사연을 주셨어요. 와, 너무 귀엽고 이쁘게 생겼어요. 아유, 요렇게 그냥, 네, 애교를 착 짓는 모습으로 사진을 주셨어요. 부산, 우리 동네도 오늘 낮에는 33도까지 오른 폭염 수준이었어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 손자가 7월 12일 일요일에, 일요일이 여섯 번째 생일인데,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축하 놀기 기념행사를 했답니다. 한유라 밝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수 보낸다. 이렇게 구경옥 할머니께서 손주 한유리의 생일 축하 사연을 주었어요. 네, 미리 축하할게요. 우리도 구경옥님, 네, 행복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노래 두 곡인데요. 대구 우리 평강공주님, 이제 따님하고 가족들은 먼저 1차 입국을 했고요. 사위가 이제 요번에 입국을 한대요. 딸 식구들 모두 다 만나서 본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여행 계획도 다 짜놨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센스가 넘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배울 건 배워야죠. 불치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배우는 데는 나이와 세대 이런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올바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되게 많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 도건님께서 청해 주신 조경수의 돌려줄 수 없나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미성의 별이 내린 호수 소개를 빠뜨렸네요. 대구 평강공주님의 신청곡입니다.

무궁화꽃 봉우리들이 앞다투어 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무궁화꽃 보면 눈병 난다고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셔서 멀리하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요. 꽃말이 미묘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지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창호님께서 우리 국화 무궁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끊이지 않고 길게 길게 우리 곁에 꽃몽우리를 보여주는 꽃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이 노래를 들으면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맞아요. 진짜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죠? 네. 또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께서 새싹버님 아인에 오신 거 반갑게 환영할게요. 왠지 풍성하고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새손님들이 자꾸 오시니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기분 좋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또 장안동 서소장님은요. 오산에서 작업 종료 후에 서울 집으로 은다방 들으면서 오고 계신다고요. 마지막까지 조용조용 조심해서 잘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좀 띄워드릴게요. 대구에서 남준호 님이 청해 주신 남일의 이국당 그리고 경비 근무 중이시라고요. 뒷번호 0739 쓰십니다. 김상진의 석양길 나그네 이어집니다.

구슬프고 시적인 노래 덕분에 귀가 호강하셨대요. 부산 개나리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고요. 주말하고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생방송에 또 다시 반가운 인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오늘 형제분이 다 들어오셨어요. 의조은 형제님 오셨고 또 동생 오민수님도 오셨어요. 지금쯤 고속도로를 라디오 버타마 달리는 제 아우 동생의 최애 프로 아름다운 인생 하시면서 찾아주셨어요. 동생분의 신청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 박경애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똑같은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 일을 대하는 책임감이나 또 일을 막힘없이 해내는 능력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옆에서 말을 보태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이 맡은 일을 척척 다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에 일에 대단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곁에서 매번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손을 보태줘야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죠. 혹시 요즘 누군가가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부터 키워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타인을 향해 원망을 품기 전에 과연 내가 먼저 들여다보고 채워야 할 마음 공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노래 부르세 듣고 왔습니다. 스승님이나 멘토에게 어떤 배움과 지도를 받을 때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겨주면 왠지 인정받은 것 같아 우쭐하기도 하고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눈길을 주거나 관심을 보이실 때면 나도 모르게 문득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하죠. 오늘은 대종경 교단품 2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토질이 나쁘고 잡초가 많은 밭에는 사람의 손이 자주 가야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밭에는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확을 얻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이 사람도 자주 불러서 타일러야 할 사람도 있고 몇 번 타이르지 아니하여도 좋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마다 지닌 재능과 역량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 밭 상태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지도에 금세 우쭐해지거나 반대로 섭섭한 마음을 품기 전에 과연 지금 내 마음 밭은 스스로 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단한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

어릴 때부터 천재나 영재라는 말을 듣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유독 비상하거나 운동신경이 특출나기도 하고 혹은 남다른 음악성이나 예술 감각을 타고난 그런 부러운 주인공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늘 한 발짝 앞서서 눈부신 성과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끄는 지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 사람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디고 모자란 사람에게 자연스레 마음과 정성을 더 드리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척척 깨우치는 사람보다는 열을 가르쳐도 한두 개밖에 알지 못해 애를 먹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의 크기에 따라 때로는 만족하고 때론 서운한 감정을 품기 전에 과연 어떤 마음 공부와 함께해야 할까요? 타인의 손길이 덜 미친다는 건 어쩌면 내가 스스로 잘해나가고 있다는 든든한 신뢰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김희진의 견성성불은, 박재환의 마음공부.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토질이 나쁘고 잡초가 많은 밭에는 사람의 손이 자주 가야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밭에는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확을 얻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이 사람도 자주 불러서 타일러야 할 사람도 있고 몇 번 타이르지 아니하여도 좋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마다 타고난 모습과 능력이 제각각 다르듯이 우리 안의 마음 밭 상태 역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조금만 땀을 흘려도 금세 풍성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밤낮으로 수많은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만 겨우 맑은 싹을 틔워내기도 하죠. 그러니 나를 향한 주변의 관심이나 눈길에 따라 내 마음의 섭섭함이 고개를 들거나 혹은 자만하는 만족이 찾아올 때 그 변화무쌍한 경계의 마음이 요란하게 흔들리기보다는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에 대한 깊은 믿음을 먼저 중심에 두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력을 갖추었는지 내 안을 먼저 살피고 채워가는 단단한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의 어머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스승님이 아니시면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종교도 이제 진리에 대한 얘기를, 즉 근원에 대한 또는 최상에 대한 얘기를 쉽게 이렇게 풀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말씀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불교처럼 대종사님처럼 진리를 한 손에 쥐도록 그렇게 가르친 종교는 못 받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성자들은 못 받는데, 원불교에 들어와서 진리를 공부하고 또 스승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서적을 보고 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보다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그게 경로라고 그러죠. 지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경로를, 지름길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만 가지면, 뜻만 세워지면 지혜와 복락을 충분히 갖춘 성자가 되는 것은 나를 기약할 것도 없이 1분 뒤에도 될 수가 있고 1초 뒤에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오지심,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가장 금기를 대오지심을 갖지 말라 했거든요. 즉 대오지심, 대오라는 얘기 뭐냐,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1년 공부하면은 틀림없이 깨달을 것이다. 아니, 1년도 갈 거 없어. 6개월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한편 뭘 가르쳤느냐? 기발지시. 기발지시가 있다. 어떤 근기에서 발현될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과거 역겁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신도 가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지경 경지가 있다 그 말이죠. 지경이 있다. 그래서 기연이 딱 만나면은 틀림없이 발현이 된다 말이죠.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대오지심을 갖지 말과 말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기발지시가 있다. 기발한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대도정법에 들었고 주세성자를 만났고 이런 진리, 사은사열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아냐고 말이죠. 누가 아느냐. 금방 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구지체다. 이는 두구지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다. 그말 최상이다. 그러니까 대오지심은 아닐지라도 기발지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기여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다. 어린아이든 80 노웅이든 30, 40 청장년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두고, 즉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여는 똑같이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득 이론지 이력하고 이론이 이력을 얻고 합 이론지 채석이라. 이론의 채색에 합한다. 이론에서 서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론의 유력을 얻을 수 있고 이론의 채색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과 요소를 내가 갖췄다고 말이죠. 또 그대는 그대가 갖추고 자네는 자네가 갖추고 나는 내가 갖췄다. 그러는데 자칫 확실한 깨달음도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깨달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돈은 절대로 흉내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고 그래서 수많은 단어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또 생각으로도 그만큼 깊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단 흉내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큰 깨달음을 이루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이룬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즉 이론이 이론과 이론이 이론을 얻고 합 이론이 최상, 이론의 최상에 합했다가 하면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기를 얻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했다 하면 오르지도 못했다 하면 함부로 흉내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의 진리를 공원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는 공에 해당이 된다. 공에 해당이 된다. 다음으로는 성불지원이다. 부처를 이루는 원천이 원천. 부처를 이루는 원천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그 원천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인수심귀성이 이제 마음을 닦아서 성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수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품을 닦는다 얘기는 없어요. 혹시 이렇게 쓴 경우는 아, 너의 성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좀 바로잡아라. 의미를 그런 의미로 해설할 수가 있지 성품을 닦아라. 본래 성품은 어떻게 되냐 닦습니까? 그러나 수심은 있다. 수심은 있다. 마음은 닦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성다심. 일성다심이라고 합니다. 성품은 하나요. 하나랄 것도 없는 그 자리의 하나다. 그러나 마음은 만에 이 마음도 나고 청마음도 나고 미운 마음도 나고

무수성 짓고요. 그러니까 수성이란 구절이 없단 말이죠. 유유 복성지구에라. 그래서 복성이라는 얘기는 있어도 수성이라는 얘기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 수성이라고 쓴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질이 좀 안 좋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어떻게 수정을 좀 해라. 이 정도의 해설이지 본래 성품을 닦아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 불은 성불이요 우리들은 성불로 원력을 세우지 말아라. 유원 불이원하라. 오직 원하는 건 뭐냐. 그 근원자리를 여의지 말려고 노력을 해라. 그 근원만 여의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 성부르려고 안 해. 다만 내가 내 본성자리를 알고 깨닫고 귀합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네. 성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성부르고 뭐 하느님이 되고 누가 되고 이건 나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 근본자리 내 성품자리 이치 원리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부처되려고 아니하네 하는 말씀이 맞다고 말이에요. 맞다. 약불 승선이면 난도편. 아 배를 타지 않으면 어떻게 저언덕에 갈 수가 있냐. 아무리 헤엄쳐서 가는 사람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태평양 바다 어떻게 헤엄쳐서 가요. 그러나 배를 타면은 힘들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지 않느냐. 내불수심이면 난지자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닦지 않으면 자성에 귀합한다는 것이 어림도 없다.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피안. 도피안. 초원덕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법이 크다고 그래서 회상이 크고 법이 크고 또 원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이 회상이 있으면 저절로 저 언덕까지 실어다 줍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배를 탈 수 있는 그 힘은 자기 자신이 최소한으로 길러야 한다. 그 배에 오를 수 있는 그 힘은 다시 말하면 실력이 됐든 즉 몸의 힘이 됐든 또는 심력이 됐든 간에 힘은 좀 있어야 할 거다. 그 폐에 타기 위한 힘은 있어야 할 거다냐. 그래서 어떤데 그 지각, 지혜와 깨달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원의 자리는 바로 지혜의 자리이다. 최고 지혜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생지장이라. 길이 살아야 할 마당이야. 자기야 장. 어디가? 바로 진리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터전이지 현상적으로 7, 80년, 8, 90년 사는 이 자리가 나의 참다리는 사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생사해탈 열반 돈입 생멸불이 자유자재. 영생이라는 뭐예요? 영원히 산다. 그럼 이 육신 가지고 산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지수 앞으로 뭉쳐진 이 4대 육신은 5, 60년, 7, 80년, 그저 100년 남짓 살면은 결국 지수 아픔 제가 갈 곳으로 가버려. 그럼 흩어져 버리죠. 그럼 그 가운데 담아 있었던 이 마음, 뭐 혼이라기도 관계없고, 이 마음, 이 정신은 영원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나의 정신, 내 마음자리, 이것이 바로 자유자재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득규사야 만물 각자 모든 만물이 자기가 살아갈 곳을 전부가 다 얻고 있단 말이에요. 새는 새가 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닭은 닭들이 사는 곳을 찾아서 탑니다. 강물은 흐르고 산은 푸르고 달빛은 맑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자 제자리에 있을 때 제장소에 있을 때 아름답고 곱고 그럴 것 아니냐. 각의하라. 이제 각각 마땅해서 각이가 자기가 마땅한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보면 인오미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오미충이라 미워한다 하면 오그럽니다. 악자가. 사람의 미충. 아예 미자 참 꼬리 달린 미자네요. 인오미충 꼬리 달린 벌레를

사람들 미워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야 아마 농촌에도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옛날에 그 도시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농촌에는 그 화장실이 지붕이 없어가지고 햇빛을 다 보고 비를 맞아가면서 볼일을 보도록 그렇게 된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그렇지 않으면 여름 되면은 그 파리들이 그 이제 변소에다가 알을 까기 때문에 그것이 부화돼서 꼬리 달린 그리고 벌레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충이 꼬리 달린 벌레가 너 참 불쌍구나.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놓아두고 좋은 잎을 잘 덮어서 너 여기서 살아야 해. 잘 자고 그래야 해. 그러면 과연 그 미충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죽는다. 그러나 그 변소에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의활이다. 각의활. 각각 자기가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만 형질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려도 이 육신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 형질이기 때문에 이게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코가 멍멍하고 이가 빠지고 하는 것은 미리서 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아서 하나씩 둘씩 안든 모르든 다 가는 겁니다. 소모 소멸이라 조금도 소멸되는 건 없다. 대종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화는 일전정 소멸은 절대로 없다.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을 먹는다. 대개 음식이 뭡니까? 뭐 고기 종류, 뭐 풀 종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창자를 통해서 그 거름이 된다. 그 거름이 채소밭에 가면 채소를 키울 것이고 딸기밭에 가면 딸기를 키우는 것이고 그 딸기를 먹고 채소를 우리가 먹고 그러면은 채소는 또는 딸기는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 요소는 결국 그대로 있지 않느냐. 즉 변화는 될지언정 그 요소는 있다. 그래 그 얘기입니다. 응? 소멸이라는 거 없다. 변화는 될지언정 소멸이라는 거 없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정자리. 정자리. 우리들이 생사나 현상이나 생멸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들이 갖추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공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고 있지요. 근데 훨씬 이런 상의 속성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때문에 공원정도 결국 이것은 이제 불생불멸이라 한다면 이것은 인과보응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예, 공원정이 바로 인과보응 불생불멸요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런 진리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예, 저보다가 한 서너 마디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질문을 예, 만약에 누가 한다 하면은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있다, 없다, 돈다. 이게 계속 있는 말씀입니다. 네네. 유는무로 무는유로 돌고 돌아. 이게 아닙니까? 있는 건 없는 대로 돌고 없는 것은 있는 대로 돌고 이 얘기거든요. 그럼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력 휴구적이라. 그래서 진리 자체는 틀림없이 구공짜리입니다. 그러지만은 구족을 여인 구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설사 구공이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족은 그 저변에 깔려있다. 아니 험하다 예를 들어서 험하다 허무하다. 그럼 누가 공부합니까? 아 부처도 허망하고 무슨 사은에 보내는 것도 허망하고 사막 수행을 하는 것도 허망하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허망하고 그럴 텐데 왜 공부를 해요? 험한 거다고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러지만은 허망이 아니라 그건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그 저변에는 반드시 구족이 있다.
그러나 그 구족을 세우게 되면 구공자는 자연적으로 묻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구공이라야 구족이지, 구족이 되려면 구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족자리를 세우면 구공은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지만 구공자리를 세우면 구족자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있다 없다 돈다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우주만의 전체가 저 우주로부터 저 미물, 곤충, 이 우주 전체가 다 서로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만약 안 돌면 땅도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우주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서로서로 힘을 합하고 보태고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을 있다, 없다, 돈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체다 진리의 바탕자리다 말이죠. 그리고 성기원이다 말이죠. 성부 그런 자리고 진리의 바탕자리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형상으로 그려진 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형상, 다시 말하면 천비 찍혀지기 이전, 제가 이제 물음표를 그리고 다음에 점 찍고 다음에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 찍기 이전 자리는 결국 이지체의 성기원이다. 또한 물질은 만물의 뿌리예요. 만물이 전부 진리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또 교지종, 종교 종지죠. 어떤 종교든지 어떤 종파든지 종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종교라고 볼 수가 없다. 종지를 세우지 않으면 종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설사 우주 진리가 형상도 없고 대소도 없고 어찌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오늘 이론상 보시고 불가에서는 불상을 보시지만 이론상을 안 모셨다 가자. 그게 안 모신 그것을 결국 모신 겁니다. 이게 그 종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법신불 이론상의 종지는 모든 종교 종파를 통합해서 하나로 이룬 그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지 부처의 근본이고 아지가란 나의 집이죠. 우리가 영생 살 집이 사실 어디입니까? 이런 진리죠. 영생을 통해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제가는 출가가 되고 출가는 제가가 되고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이 세상 생명 제도하고 낙원 세계 건설해서 대웅산지께서 바라셨던 원하셨던 그 세계 그 인류 그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평화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세계가 결국 우리들이 이제 꿈꾸는 세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의 최선이 불성명인가 봅니다. 우주 진리는 인점적 유천지자야. 인점이란 뭐예요? 점을 찍으면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말이죠. 점을 안 찍었을 때 전체고 전부지 점을 찍으면 이무인 이부인 이부인이 되는 거예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사기니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타이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타이어 교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동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고속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 못지않게 수시로 타이어 공기압이나 파손 부위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형차는 앞바퀴, 후륜 구동형차는 뒷바퀴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약 1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때 타이어 상태를 살펴서 앞뒤 위치 교환을 하는데 보통 X자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또 앞바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바퀴에 상태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하십시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해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본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에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 대정경 인도품 5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대정경 이호훈품 35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봄싹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여름에 진면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요 며칠이네요. 집안 구석구석을 보살피듯 우리 마음의 구석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차를 한 모금 머금고 묵직하게 내려앉은 잡념들 가라앉혀보는 시간 가져보시지요. 성지의 아침 함께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몸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76절입니다. 목무소견 무분별은 목무착견 무분별이고 이무소성 절시비는 이무착성 절시비니라. 번역하면 눈으로 보는 바가 없어야 분별이 없다는 것은 눈으로 착 없이 보아야 분별이 없다는 뜻이요. 귀로 듣는 바가 없어야 시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귀로 착 없이 들어야 시비가 끊어진다는 뜻이다.

법신 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라디오 전석.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석 진문진 교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벗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받을까봐 혼자 삼켜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허물없이 농담을 건네고 힘들 때 투정을 해도 다음날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처럼 말이죠. 내 속내를 마음 편히 털어놓을 수 있고 그걸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나 또한 그런 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는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절 동포운 동포 피은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 이탈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동포 피은의 조목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며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동포 보훈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 이탈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사, 농, 공, 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조목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오.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오.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오.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오.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동포 배은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제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동포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동포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8장 동포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8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산간에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에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거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사, 농, 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간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이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에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저서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아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19.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가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혹은 경전을 가르치며 혹은 화두를 들고 좌선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염불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주문을 가르치며 혹은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본의가 모든 경전을 가르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제도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요 화두를 들려서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하며 연불과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가 어려운 거로 처음 불문에 오고 보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법이요. 불공법은 신자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나니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나 혹은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편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의 장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영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염불, 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통이라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의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영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영구력을 얻게 하며 수양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며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데 취사력을 얻게 하여 이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대정경 법문은 서품 18장과 19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50장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묻기를 재래 풍속에 열반인의 수위 등속은 대개 값비싼 옷감으로 새로 지으며 혹은 영전에 바친다는 뜻으로 옷을 지어 불태우는 일까지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수의 등속은 묵은 옷이라도 깨끗만 하면 쓰라 하셨사오니 마지막 하는 그 신체에 너무 섭섭하지 아니하오며 또는 제사 때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어 영혼의 흠향을 구하며 기타 시제에도 모두 음식으로서 정상을 표하옵는데 본교에서는 제사에 제물을 차리지 않사오니 그 영을 대접하는 데 또한 섭섭하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수의는 깨끗한 묵은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짓는 것도 좋으나 묵은 옷이라도 새 옷과 다름없는 옷이 있다면 기어이 새로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은 이미 토석으로 화한 신체에 지나친 소비를 내지 말자는 것이며 더욱이 옷을 지어 태우는 것 등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서 공연한 소모를 내어 열반인의 미래에 복을 감할 따름이니 이것은 마땅히 금하여야 할 것이니라. 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그 관계자의 정성을 바치는 한 형식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이 흠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분명치 못한 바가 있나니 몸이 이미 없는 이상 다시 인간 음식을 취하여 생활할 리 없으며 또는 각자의 과보를 따라 수생한 이상 이 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만일 영혼이 음식을 취하는 감이 있다고 하면 이는 다만 생전에 익힌 바 업식으로서 취하는 데 불과할 것이나 제례 예법도 영혼이 음식으로 생활하는 줄로 꼭 믿었다면 어찌 1년에 한두 번의 제사 음식에 하나였을 것인가? 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이치를 알아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음식 차리는 정신을 돌려서 마음으로서 천도 기원을 극진히 하며 물질 희사로서 그 명복을 비는 것이 영을 대접하는 데 참다운 방법이 되는 것이니라. 7. 또 묻기를 제례 복제에는 부모가 열반하시면 일부러 흉복을 입어서 그 슬픈 정성을 표하며 복제 기간도 자식이 난 지 3년 후에야 부모의 품을 면한다 하여 최고 3년 복으로부터 각 관계에 따라 복제 등급이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간소한 의복에 작은 복표 하나를 차서 그 복을 표할 뿐이요 복제 기간도 최고 49일로 비롯하여 차차 기별을 정하였사오니 이것이 인정상 너무 가볍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슬퍼하고 추모하는 정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흉복을 입고 안 입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복제 기간이 길고 짧은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자의 보은 사상이 철저하고 못한 데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의 정도가 유치한 때에는 형식으로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므로 상주가 일부러 흉복을 입으며 3년을 거상케 하여 그 슬퍼하고
추모하는 정성을 장려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인지가 밝은지라 한갓 형식으로서 그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우며 또는 사회의 생활 체제가 분망한 이때에 조련히 흉복을 갖추며 3년간이나 직업에 등한하며 사회 교제를 끊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일반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흉복을 입고 3년 거상을 함으로써 열반인의 연근에 혹 이익이 있다면 능히 행할 수 있는 이에게 혹 권장도 하겠지만은 열반인의 연근에는 아무 관계가 없나니 어찌 진리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그대로 고집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오직 보은 사상을 보급시키면 인륜 정의가 그 가운데에서 자연히 건널 줄로 믿노라. 8. 또 묻기를 재례 풍속에 부모가 열반하시면 자손이 음양지리에 의하여 산지에 장사함으로써 모든 정성을 다하며 그로써 자손의 화복을 말아옵는데 우리 외상에서는 매장이나 화장 간에 적당한 대로 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떠한 까닭이오니까 답하시기를 부모가 열반하시면 자손이 토질 좋은 산지를 골라 장사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다 자선의 화복을 붙여서 공연한 노력을 과이하며 혹 무슨 연고가 있으면 백골 천동을 자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니 보통 식물도 살아있는 때에는 땅의 정기를 받으나 말라 죽은 이상에는 땅의 정기를 받지 못하거늘 생기가 이미 떠나서 토석으로 화한 그 백골이 어찌 땅의 정기를 받아서 자손의 화복을 좌우할 수 있으리요. 이것도 또한 과거의 보은 사상을 장려한 한 형식이요 방편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또는 화장이 우선 보기에는 좀 박절한 것 같으나 영식이 이미 없고 토석으로 화한 백골에 매장과 화장이 무슨 차별이 있으리요. 불교의 해석에는 사람의 육체는 이 업에 결합된 바라 하였으니 영을 위하여서는 화장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될 점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6장에서 8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37장 유는 무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불보살을 배경으로 둔 열애라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두루 통하는 회상이라야 성인들이 모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각과 동시에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되게 하셨고 사통오달의 회상을 열어 모든 성인들이 법계에 인증을 받고 제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진급기에 있으므로 밝아지고 좋아지기는 할지언정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회상도 성쇠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리라. 대종사께서 주세 성자로 이 땅에 오시어 회상을 펴시고 정산종사를 찾으신 뒤 회상 만대의 일은 이제 끝났다고 하신 말씀은 스승의 뜻을 오롯이 받들 수 있는 한 제자만 있어도 이 회상은 만대에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뜻을 오롯이 받드는 그 한 제자가 되어 혈심과 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4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나 회상이 기운을 타고 일어날 때는 신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그 기운이 가라앉고 약해지면 신심도 함께 변하여 물러서기 쉽나니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만고에 변하지 않을 신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48.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 그러면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이 회상에 들어온 이상 어설픈 지혜나 사량 계교로 헤아리지 말고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귀의하라는 가르침이니 그대들도 이왕 큰 서원을 세우고 이 교단에 들어왔으니 이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보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시적으로 공부와 사업이 크게 성취되어 대중의 환영과 신망을 받게 되면 자칫 근본을 잃고 자만하여 이를 그르치기 쉬우니라. 대종사께서는 우리 회상을 열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적공을 들이셨고 정산종사를 비롯한 구인 선진들께서도 우리 회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혈심 혈성을 다하셨나니 우리는 항상 회상의 뿌리와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5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불계세 성성상전 심심상년 법법상법을 일생과 영생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5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천열의 만보살을 기르는 재미로
살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그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면 불보살이 되는 줄로 아나. 저 어린 불제자들이 그려면 흔적 없이 마음을 건네고 북돋우는 스승의 훈증이 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은 스승의 훈증이 없다면 큰 도인이 되기는 어렵느니라. 52. 대산종사 4대 성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영산근원 성지는 새세상의 주세불이신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요, 방언공사로 영육상전에 터전을 닫고 법인성사로 법계 인증을 얻어 새 회상을 크게 열어주신 대성지이니라. 또 변산제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이론의 원만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삼학팔조 사은사요의 교강을 밝혀주신 대성지이며, 만덕산 초선성지는 대종사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나시고 초창 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성지이니라. 또 익산 전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천년의 만보살을 모으시고 이론의 시민을 찍도록 해주신 곳이요,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추세불의 법력으로 재생의세에 큰 경륜을 펼치시고 계민연에 열반하신 대성지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문과 독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불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스스로가 이 지금 생활 자체를 하면서 그 진리불공을 우리가 이제 속에서 업장들이 서서히 녹아나고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라 지금 하시는 이제 말씀을 이제 지금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용의 정성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정성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법신불이라고, 우리가 이게 법신불 전에 올리는 불공 아닙니까? 법신불 전에 올리는 불공이죠. 그래서 이 법신불이라는 법신불은요, 이게 성의 덩치예요. 성의 덩치예요, 법신불은. 성이 뭉쳐가지고 법신불이 된 거예요. 자, 법신불이 아주 성이죠. 왜 성입니까? 법신불이 변하는 데 있어서 빼먹고 할 때 있습니까? 아, 주야가 바뀌는데 나도 오면 밥 먹고 밥 먹으면 놔두고 그러지? 그러죠? 아, 보러 오면 거모 먹고 거모 먹으면 보러 먹고 그러죠? 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빼먹자는 그 성의 덩치예요. 법신불의 작용은 말입니다. 이 법신불의 작용, 움직임은 성의 덩치예요. 그래서 성의 덩치인 법신불과 나의 정성이 딱 합일됐을 때 그 사람이 개인입니까? 뭐죠? 법신불이죠. 그게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의 덩치인 이 법신불은요, 이게 무한 동력, 무한 위력,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불공을 통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이, 정성이, 이 정성이 말입니다요. 이 정성이요, 지극할 때, 그 상태가 뭔가 하면요,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그게 뭐냐, 법신불의 위력이 내 것이 되죠. 내가 법신불의 위력을 낮추는 사람이 되죠. 자,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요. 지금 우리가 교회품 2장 16장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지금 진리불공을 통해 갖고 이 성의 덩치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다짐을 그 새롭게 그 해 가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지금 원문에 보면요, 이게 그냥 쉽게 오겠습니까? 그런 경지가. 자, 그래서 일백골절이 힘이 쓰인다. 일백골절에 힘이 쓰인다 이 말이죠. 힘을 써야 한다. 저도 하여간 제가 매일 108배 하거든요. 108배 할 때 108배 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한번 시작하면요, 한 30분 조금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100골절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할 때요, 이 손도요 이렇게 착 천장에 닿대까지 올립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 하고. 그래서 100골절에 힘이 쓰인다. 이제 100골절에 힘이 쓰인다. 이제 이런 그 정성이 이제 들어가야 그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그래서 100골절이라고요. 그리고 백천삼아도 기이할 능력이 생긴다. 하, 자, 백천삼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삼아, 삿된 마귀, 이런 게 있습니까? 삿된 기운. 하나의 조직 속에서도 제가 요새 참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에도요, 사람에도 몸에도 뭐가 있습니까? 암세포가 있죠. 하나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면은 계속 번지지요. 조직에도요, 암세포가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 보이는구나. 저는 다 보여요. 자, 그러니까요, 백천사마. 그래서요, 조직에 있는 모든 암세포요, 사라지게 하소서.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요, 백천사마도 기준시키는 그와 같은 진리불공을 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백천사마도 기이하는 그런 위력이 나타난다. 교회 복음 16장에 대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0: 무의죠? 유의입니까?
1: 무의.
0: 무의죠. 예, 무의의 극치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불공을 하는 사람은요, 진리의 무의자리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진리불공을 하는 거예요. 무의자리, 함이 없어요. 함이 없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함이 없어도 그냥 돼버리는 그런 자리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진리불공이다. 그래서 무의의 극치예요. 함이 없어요. 자, 우리 함이 없어도 그냥 되는 그 경지까지 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연어 와서 지금 강의 듣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이죠. 뭐 들으나 마나 하면은 뭐 이제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도요, 무의, 함이 없이 말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살아가고 그 있는데요. 그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지금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지금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가요, 이 진리불공을 우리 한 데에서 무의자리에 지금 도달하다 그랬죠. 이제 무의자리를 우리가 이제 채받아 갖고 그게 이제 도달, 같이 이제 합의를 하자. 지금 무의의 합일입니다. 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의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요,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근데 이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뢰를 하나 지금 들게요. 신뢰를요.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음과 싫음. 좋음은 뭡니까? 좋다. 그게 요새 지금, 아이고, 참으로. 즐거운 거요. 예. 아이, 참, 좋다. 안 해야 될 때 좋다. 함께 또, 마음에 걸리더라니까, 저는요. 어떤가 하면, 요즘 막 꽃이 막 화살짝 피고 지금 안 합니까? 그러니까 좋다. 얼씨구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꽃이 저렇게 그냥, 순서 없이 막 피어버리는데 그걸 보고 좋다. 아이고, 좋기는. 그런 걸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이죠. 이게요, 세상을 일어나는 현상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고 지름이 달라지죠. 이걸 말이죠,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좋음과 싫음의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이것에 따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진리불공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결정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가 한번 이제 봅시다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싫음은 이제 싫은 것이거든요. 이제 싫은 것인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데, 좋음과 싫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요, 좋음이 우리들에게 좋다. 좋음이 인식이 빨리 이제 잘 됩니까? 싫음이 인식이 잘 됩니까?
1: 싫음이.
0: 아, 창타님, 참. 그런가요? 참. 자, 누가 게시판에 글 올리잖아요? 글 올리면은요, 좋아요, 좋음, 싫음. 이건 뭐, 좋음은, 좋다는 댓글이죠? 좋다는 댓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죠? 아, 기분 안 좋습니까? 아, 저도요, 뭐 하나 올리고 나면요,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맨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올리고 나면요, 아, 그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요, 희한하더라니까요.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달아주는가. 아, 그랬어요. 저 화타님, 한 번씩 다세요. 그걸 올리면요.
2: 제일 많이 다세요.
0: 기타님, 예, 제일 많이 달아요. 기타님, 제일 많이 달아요. 저, 맞아. 아이고, 관장님은 보기만 하고 마는구만요. 그런 게, 팬이 없어. 팬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좋은 것이 좋다.

아이 말이죠. 좋은 거예요. 근데요, 싫음이라고 하는 것은 싫다. 이것은요, 인식의 조언보다도 싫음이 훨씬 더 인성,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싫음이 더 강력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악플이라 그러죠? 악플, 선플. 자, 악플. 한 개의 악플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인식에 더 강력하게 배겨진다, 이 말이죠. 아,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글 올리고, 뭐, 가끔 올리지만데요. 지금 올려가지고. 이제 악플은 안 달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저는 몰라요. 악플을 안 달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뭐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당신의 그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도 달아주면은요, 그거 보고 이제 좋아하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린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기준선이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하는 이외에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겠죠?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선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선,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준선, 다 이거 지금요, 제 강의 좋아지고, 기타님 오늘 지금 나오셨지만도요, 기타님도요, 하지만도, 저 기준선은요, 기타님의 기준선하고 나하고 기준선이요,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 기준선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개인적 기준선을 넘어서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말입니다. 진리의 당처에 합의할 수는 없는 거요. 진리자리, 절대의 진리자리, 우리가 말이죠.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법신불, 저 법신불의 절대의 자리는 말이죠. 이 기준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게 이 기준선을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좋음과 싫음의 기준선을 없애버리라. 없을 때 진리 당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당체가 하나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진리불공의 극치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교의품 16장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런 진리불공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향도해 나가는 그런 성무교적인 그런 그 태도를 우리가 지금 실천하기를 다 같이 명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수야.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올릴 건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그 기원이랄까, 뭐 명상, 어떻게 그 일반적인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란가. 스파츠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7: 아, 예. 인류 사상, 정신적인 문화의 흐름인 것 같아요.
6: 아, 네.
7: 뭐, 귀결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6: 아.
7: 그것이 문화의 문명인데, 명상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변화는 참 발전된
6: 그렇죠.
7: 정신문화라고 생각해요.
6: 네네네.
7: 우리가 태어나면 눈 뜨고 세상을 보지 않아요?
6: 네.
7: 그 세상 만물에 이제 정신을 집주하고,
6: 네.
7: 그것만 세상인 줄 알고,
6: 아.
7: 또 나를 생각해서 나만 최상인 줄 아는데, 차차 살고 보면 그 갈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6: 네.
7: 또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있고,
6: 네.
7: 살아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고,
6: 네.
7: 또 궁극적으로는 나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또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큰 문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서 동등했나 하는 문제는 매우 큰 문제 아니겠어요?
6: 네, 네, 네.
7: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자기와 합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문명이 네. 명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생각하는,
7: 좋은 현상입니다.
6: 생각하는 것
7: 예,
6: 들어있어요.
7: 그래요.
6: 혹시 이제 서양 기독교나 다른 종교 이런 데에서 또 명상을 또 수도원이란 많이 하거든요.
7: 아 그럼요.
6: 네, 또 그런 명상은 저희들이 또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7: 제가 그 티베트를 간 일이 있었어요.
6: 아, 네.
7: 거기서 이제 15일 동안 머물면서 티벳 불교 스님들을 만나고 대화도 조금 해보고
6: 네.
7: 티벳 불교의 철학
6: 네.
7: 근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도
6: 네.
7: 그 주변에 명상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 아,
7: 티벳에.
6: 네.
7: 아, 그래서 이게 참 명상 문화로구나.
6: 네네.
7: 지금도 명상할 만한 자리에는 미리미리 다 가서 명상센터를 만들고
6: 그런 것 같습니다.
7: 이렇게 하고 있어요.
6: 네네네.
7: 그런데 명상이라고는 명자가 눈 감을 명자거든요.
6: 네.
7: 눈을 감아라.
6: 네, 눈. 아,
7: 최초의 인류가 태어나서 눈 뜨고 세상을 보는데 눈을 감아라. 눈을 감은 자리에도 세계가 있다.
6: 네.
7: 그 말이거든요. 그래, 눈을 감고 우주를 보고
6: 네.
7: 눈을 감고 나를 보고 눈을 감고 너희 생각하는 바를 읽어라 그거거든요. 그냥 우선 눈을 감으면 딱 단절해야 되잖아요.
6: 네.
7: 딱 끊고 고요히 보거라. 그게 명상인데 그러므로 이제 명상은 본래 불교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6: 네.
7: 그러나 꼭 불교 문화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인도.
6: 네.
7: 인도에서 근본적으로 시발했다 이렇게는 보지요.
6: 아.
7: 인도라고 하면 시발은 바라문교,
6: 네.
7: 힌두교죠.
6: 힌두교. 네.
7: 바라문교 이전에도 있었어. 요가. 요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6: 네, 그렇습니다. 네, 네.
7: 요가가 발전된 것이 차차차차 명상으로 진화했다고 보아도 예, 예, 예. 과언이 아니고, 현대인이 명상하는 것도 요가에 근접한 명상을 하는 것이 상례예요.
6: 네.
7: 그러니까 사람이 안이비설지는 몸을 갖고 있는데
6: 네.
7: 몸을 잘 선용하고
6: 네.
7: 몸에 대해서 이치를 잘 깨닫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네.
7: 이것이 자기 정신을 깨닫는 초보고 자기 영혼에 도달하는 초보 작용이에요.
6: 네.
7: 먼저 자기 몸을 모르고 영혼을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6: 네.
7: 그래서 요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상에 이르렀다
6: 네.
7: 이렇게 보거든요.
6: 네, 네, 네.
7: 명상이라고 하니까 요가 하면서 명상했다고 하는 사람도 근자에 있어요. 그런데
6: 네, 네.
7: 그건 좀 착각이고요.
6: 네.
7: 첫째, 명상은 생각을 끊어야죠.
6: 생각을 끊는.
7: 그렇죠.
6: 네.
7: 생각을 끊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6: 네, 네, 네.
7: 생각을 끊고 고요해지고 행동, 왔다 갔다 하는 거
6: 네.
7: 이것을 딱 끊고 고요해지는 거.
6: 네, 네, 네.
7: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6: 예.
7: 고요해지는 거.
6: 예.
7: 그걸 대동사님은 정정이라고 해서 정정 요론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6: 네, 네. 정정 요론.
7: 서양 연구 요론의
6: 네.
7: 정정 요론이라고 했는데
6: 네.
7: 그게 딱 끊고 고요해지는 거. 그게 명사가 초보예요. 그런데 딱 끊고 고요해지는 건 사람마다 해요.
6: 네.
7: 그런데 딱 끊고 고요해진 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목표의식.
6: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7: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6: 네, 그렇습니다.
7: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해보면
6: 네, 네,
7: 좋겠어요.
6: 네, 네. 독일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줬고,
7: 예.
6: 프랑스에는 땅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철학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7: 독일 철학이에요. 철학이요. 네. 기조지요.
6: 뭐 대단한 철학자가 그렇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지역 한계라든가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힘이 넓이가 깊고 짧고 아니면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을까 환경에 따라서요.
7: 예, 그럼요.
6: 그런
7: 문명이라는 게 그래서
6: 네,
7: 인다스 문명,
6: 네,
7: 간지스 문명 이렇게 문명이 지역에 따라서 발전했잖아요.
6: 네, 네, 네.
7: 다르죠.
6: 네, 네.
7: 예, 다릅니다. 그 독일은 주변국이 바다가 없죠.
6: 네, 바다가 없죠.
7: 바다가 없고
6: 네.
7: 주변에 몇 나라가 있어요.
6: 한 7개 나라의 국경을 갖고 있습니다.
7: 그렇게 주변이 많은 나라에서 네네네. 사고하는 의식은 좀 다르죠.
6: 네네. 아.
7: 그렇잖아요.
6: 네네.
7: 영국은 주변이 바다잖아요.
6: 받았습니다. 네.
7: 거기 영국 시민들 생각하는 의미는 좀 다르고
6: 네.
7: 그렇잖아요.
6: 네네.
7: 그와 같이 사람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그것도 큰 그 변화를 이루고
6: 네네.
7: 자연환경도 내 주변에 어떠한 자연환경에 내가 태어났느냐
6: 네네네.
7: 그것도
6: 네네.
7: 그 사상의
6: 네.
7: 그 사상의 방향에 큰 변화를 주죠.
6: 네, 그런 것 같습니다.
7: 그런데 그 불교에서 본래 명상이 일어났으니까
6: 예.
7: 그 처음에 요가가 발전해갖고 이루어진 것이 메다거든요.
6: 네.
7: 메다를 종합 쪽으로 한 것이 우파니샤트.
6: 네.
7: 우파니샤트.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트가 이제 그 힌두교 교리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니샤트가 제일 근본이에요. 근본 교서예요.
6: 네.
7: 거기서 차차 이제 발전해 왔는데 불교는 참 우리 훌륭한 종교지요.
6: 네네.
7: 대중사님께서도 불교는 종교 중에 종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불교에서 이제 명상이 우파니샤트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제 법을 설하시면서 명상의 뜻이
6: 예.
7: 완연하게 이제 정석을 이루었지요.
6: 네네.
7: 그 중에서도 이제 팔경도,
6: 예.
7: 석가모니 부처님 벌매 유성 출가하셔가지고 그 간지스강 유변에서 두류하셨거든요.
6: 네.
7: 정착을 안 하시고
6: 네네.
7: 모든 것을 다 살피시다가 명상촌에 들어가셨잖아요. 고행촌에.
6: 네.
7: 그래서 고행하시면서 이제 명상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리고서 이제 퇴각을 하셨잖아요. 퇴각하시고 이제 가신 곳이 저 최초의 노계원.
6: 노계원, 네.
7: 최초의 노계원에서 이제 법 떨어질 때 팔정도를 설하셨는데 그 팔정도에 정사유.
6: 네, 정사유가 들어있습니다.
7: 아시죠?
6: 네네.
7: 정사유. 정사유, 그것이 명상이거든요.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끊은 후에 바르게 생각하는 거,
6: 네.
7: 생각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꼭 산속에만 들어가야 명상이 되나요?
6: 네.
7: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6: 네.
7: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명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6: 네.
7: 본래 명상은 고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경계가 없는 곳으로 피경을 해서 가야 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아니하고
6: 네.
7: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6: 네.
7: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명상하는 것이 최상의 명상이다.
6: 네.
7: 거기다 값을 주어야 인류 문명이 예. 참으로 향상하려면 거기다 값을 준 그런 명상이라야 된다.
6: 예. 네, 네.
7: 그렇게 생각을 해요.
6: 그런 일반적인 것이 이제 눈을 감아야 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멈춰야 네. 되고
7: 그랬습니다.
6: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도 엄청난 그 명상하는
7: 그렇죠?
6: 사람이 많이
7: 예.
6: 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무튼 그 특정 종교의 선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명상이 좀 대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지금은
6: 네.
7: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떠나서 명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6: 네.
7: 천주교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기독교를 떠나서 명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6: 네.
7: 또 철학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6: 네.
7: 또 그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명상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할 때 명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6: 아, 네.
7: 하나는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6: 네.
7: 고통.
6: 네.
7: 제가 나이가 88인데.
6: 네.
7: 늙으니까 고통이 돌아오는 바.
6: 네.
7: 아, 이건 뭐, 아, 필수적이야. 필연적이야, 고통이. 또, 병들지요.
6: 네.
7: 병도 요란스럽게 여기가 들었다, 여기가 네, 들었다. 네. 이렇게 병이 늘리가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수양력을 들이대도 고통은 남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6: 네.
7: 어떤 분은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저쪽에 있어. 그런 분도 있어. 그렇게 죽을 것을 걱정을 해요. 이 걱정 속에 고가 없겠습니까?
6: 네.
7: 고지요. 그래서 노고, 병고, 사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도 고다. 생로병사가 전부 고다. 사는 것도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체 고요.
6: 네.
7: 일체 고.
6: 사바세계.
7: 네. 그걸 사바라고요.
6: 네네. 견디는 세계.
7: 맞습니다.
6: 네네네.
7: 또 하나는 그럼 고가 어디서 왔느냐. 무명에서 온 것이죠.
6: 아, 무명.
7: 무명.
6: 네.
7: 없을
6: 네.
7: 문자, 밝을 문자.
6: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7: 그거는 무명에서 온 것이라고
6: 네,
7: 말씀이죠. 네. 명상이라는 것은 무명을 제거하자.
6: 아, 네.
7: 모든 근본 원인이 내 정신세계에 갈마있는 무명.
6: 네.
7: 깨닫지 못한 마음. 알지 못한 마음.
6: 네.
7: 응? 경험으로 철학하지 못한 마음.
6: 네, 네, 네.
7: 그 무명에 있다. 그 무명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상을 아. 시작했다.
6: 아, 네, 네.
7: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명상, 그래서 명상은 참으로 중요해요.
6: 네, 네.
7: 원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6: 그렇습니다.
7: 안 쓰는데 명상은 의미가 참 깊어요.
6: 네, 아, 네. 지금 명상이 동서양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 확대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유럽은 축구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7: 예.
6: 유럽 하면 다 축구하는 나라입니다.
7: 발이 힘이 있대.
6: 그러니까요. 그 토요일 오후는 전부 축구장으로 갑니다. TV 중계도 보지 않고 현장에 가서 그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자기 편 얘기하라 그런 그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스포츠 관중 뭐 이런 그런 쪽으로 흐르는 그런 그 문화를 명상하는 쪽으로 좀 끌어당길 수도 좀 없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7: 참 좋은 생각이네요.
6: 네네네.
7: 혹시 주사는 주사이시구만. 그래야 돼요.
6: 네네네.
7: 그런 그 텔레비전을 봐도 네. 서양 문물을 봐도 판단, 평가 이런 안목으로 봐야지 그냥 막 휩싸여가지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6: 네네네.
7: 모든 세상 문물을 볼 때 판단력,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몸과 정신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6: 네.
7: 죽을 때는 몸과 정신이 흩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 죽기 싫어. 그렇잖아요.
6: 네.
7: 우리 양로원에 할머니 한 분이 평소에 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때 그니 원장님이 여사님이신데
6: 네.
7: 여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 근데 정작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만큼 크게 아팠어.
6: 네.
7: 그래서 가서 위로운 말, 할머니 이제 진짜로 돌아가시겠네, 좋게 되었네. 이게 이불을 둘러 써버리세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죽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6: 네네.
7: 그죠?
6: 네네.
7: 아 나도 죽기 싫더라니까. 누가 부성없이 나한테 묻는 분이 있어. 몇 살까지 살라냐고. 이제 웃기 위해서 네네, 하는 네네, 말인데
6: 네네,
7: 정신면과 육신면 네네, 둘이거든.
6: 그렇습니다.
7: 그래서 육신면에서는 즐겁게 살자.
6: 네.
7: 그것이 휠링이에요.
6: 네네.
7: 오래 살자. 죽지 말자.
6: 네.
7: 그렇죠? 죽지 말자. 그 휠링이 발전했어요.
6: 네.
7: 그런데 60만 죽지 만다고 안 죽는 거냐?
6: 네.
7: 아무리 죽지 말라고 해도 죽는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생해야 할 거 아니냐? 죽지 말아야 할 거 네.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요.
6: 네.
7: 메디테이션. 그게 명상이라.
6: 명상. 뭐 선도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7: 그렇죠?
6: 네, 네, 네.
7: 그러니까 하나는 휠링.
6: 네.
7: 하는 메디테이션
6: 네.
7: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6: 네.
7: 이것이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싫어.
6: 예.
7: 그러나 죽어야 돼 하는 어쩔 수 없는 변화에 의해서 두 가지 갈래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명상을 안 하면서 휠링만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6: 네.
7: 휠링을 피해서 명상만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6: 네.
7: 그렇잖아요.
6: 네.
7: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6: 네, 네.
7: 다 어쩔 수 없다.
6: 네, 네.
7: 그렇게 봐야죠.
6: 네, 네, 네, 네. 아무튼, 명상의 방법이, 방이 천이면 달이 천재라고 하듯이, 그냥 아는 대로 다 이렇게 방법이 좀 다 다르는데, 좋은 명상법하고, 좋지 않은 명상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7: 그렇죠.
6: 인사님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그리고 쉽게 명상을 대해서 그렇게 정신의 세계를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계시다면은
7: 아유 참 잘 보셨어요.
6: 네네네. 네,
7: 그런 질문이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6: 네네네.
7: 그 정산종사님께서 연기질
6: 네, 연기질을 말씀하셨죠.
7: 연기질을 설하신 법문이 있는데
6: 네.
7: 명상을 하려면 첫째, 기.
6: 네, 기.
7: 기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네. 그 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6: 네, 일단 호흡. 호흡을, 네.
7: 네. 호흡을 들이쉬고
6: 들숨과
7: 내쉬고
6: 날숨.
7: 들이쉬고
6: 네,
7: 내쉬고
6: 네, 네.
7: 호흡을 맞추는
6: 네.
7: 거거든요.
6: 네.
7: 그 단전의 호흡, 단전 호흡이라고 네, 해서 네, 네. 요가에서도 그 아주 원칙적인 얘기죠. 네, 네, 네. 그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 기를 깨닫는 분도 있고 네.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 마음을 깨닫는 분이 있어요. 예. 마음 내고 드리고 하는 네. 위치를 깨닫는 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각자별로 달라요. 네. 그런데 호흡을 하는 것은 기의 작용이에요. 네, 네, 네. 음양상승 원리에서 불어났다 줄었다 네. 불어났다 줄어났다 네, 네. 맞았다 뱉었다 맞았다 뱉었다 네, 네. 그런 작용이 내가 호흡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저절로 숨이 들이쉬고 네, 네. 숨은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연의 위치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를 알려면 네. 우주 대자연의 기를 내가 섭렵해서 네. 내 기로 만든다든지 예. 내 안에 풍부하게 가르마져 있는 기의 질이 무엇인가, 네. 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네. 호흡 조절하면서 그걸 안다 그 말씀이죠. 네, 네, 네. 이게 음양상승 도구를 아는 거예요. 예. 음과 양, 네. 음과 양이 거기서 생명의 근본을 알아요. 네. 아, 이 호흡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네, 네.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6: 자, 그렇다면 호흡에서 생명의 근원을 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성의 원리를 조금씩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7: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네. 네네. 그러면요. 청산정원님께서 저 거기 어디라고 내가 지역을 잃어버렸는데 네네. 내가 그 들이쉬고 내쉬는 걸 알고서 네. 마음 원리를 깨달았다 그 말씀이 계세요. 정산정사님께서 그 원리가 같은 거예요.
6: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명상을 통해서 모든 경계가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 아니요.
6: 그런 호흡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음이 있다면은 좌성의 근원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내 마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7: 그렇죠.
6: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7: 그렇습니다.
6: 네네네.
7: 그것이 명상이에요.
6: 네네네.
7: 마음을 깨닫고 나면 네. 그다음에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도달하는 면이 네.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6: 네.
7: 영혼. 영혼에서 영혼은 마음이 본래 없는 거예요.
6: 네.
7: 영혼 자리에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6: 네, 네.
7: 마음은 근본이죠.
6: 네.
7: 마음을 깨달았지만 마음의 근본을 아직 몰랐잖아요.
6: 네, 네.
7: 그래서 차차 마음의 근본 자리로 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6: 네.
7: 그래서 신령한 영혼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6: 예.
7: 그것을 과거에 명상을 시온은 지금 3000년 됐다고 그러거든요.
6: 네, 네.
7: 기원전 3000년.
6: 네, 네.
7: 기원전 3000년이가 5000년 역사 아닙니까?
6: 네, 네.
7: 예, 그렇게 요원은 옛날에부터 명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근본 세계를 차차차 접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상 의미가 그거예요.
6: 네.
7: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 정신과 일체가 되고 영혼과 일체가 되고 일체 일합이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그런 것이니까 처음에 들어가기는 쉬운 것 같아도 차차 들어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런데 네. 잘 깨달으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6: 네네네.
7: 안에서 그러죠.
6: 네네.
7: 안에서 그래요. 명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알고도 안 해. 거의 큰 문제죠. 네,
6: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7: 예, 그렇습니다.
6: 인디언, 그 미국 본토인들, 인디언들 속담에 말을 타고 달려왔으면 꼭 한 번에 쉬어야 된대요.
7: 오.
6: 내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영혼이 나를 못 따라왔을까? 그럼 영혼을 기다린단 말이야.
7: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 주사님이 참 박학이구만. 말 얘기는 다 처음 듣는데 아주
6: 그렇습니까?
7: 훌륭한 예반이에요. 그렇게 달리다가 멈춘단 말이죠.
6: 네네네.
7: 사람이 말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묻고 살다가 딱 멈추는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6: 네네네.
7: 말이 달리는 것도고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같은 예화라.
6: 네네네.
7: 그러면서 딱 그치고 명상해라.
6: 네네.
7: 한 생각을 돌려라.
6: 네.
7: 그 예화인데 네. 아주 좋은 예화네요. 명상의 실효과, 실질적인 효과가 말을 바르게 하고 사물을 바르게 보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6: 네.
7: 이 면이 네. 명상의 효과예요.
6: 아, 네.
7: 또 그것은 이제 우주 동하는 면의 효과죠. 동과 정을 볼 때, 근데 우주는 동만 하지 않거든요. 본래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정은 자리,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
6: 네.
7: 모든 거래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자리에 합의를 하는,
6: 네.
7: 구경에 이르는, 그것이 명상의 철학이거든요.
6: 아, 네, 네,
7: 그러니까 정신을 쉬어서 잘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명상이지만,
6: 네.
7: 정신을 쉬어서 쉰 그 본래 자리,
6: 네, 네.
7: 우주마뉴 네, 본래 네. 자리에 합의를 하는,
6: 네, 네, 네.
7: 그 자리에 그치는,
6: 네.
7: 그것이 명상의 네. 큰 그 실제적인 효과다.
6: 네.
7: 이리 볼 수가 있죠.
6: 아, 네, 네. 그 고갱이, 고갱이 그림을 그리려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뭘 그릴까를, 그 피사체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 꼭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뭐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눈을 감으니까 다 찾을 수 있었다. 고갱이 남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상화를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아직 명상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명상을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인사님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보감 삼아서, 눈을 감고 깊이 공부해서, 그 명상을 통해서 삶이 윤택해지고, 인연이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그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 아, 좋은 말씀이세요.
0: 예. 예. WBS 원음 방송입니다.
8: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9: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원불교인으로서 그 명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게 조금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 아, 그래요?
1: 네네.
2: 명상이 원불교에는 생소한 용어죠.
1: 그런 것 같아요.
2: 누가 선생님께서 명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도 없고.
1: 저도 또 공부할 때 한 번도 들어본
2: 그렇죠.
1: 적이 없는데.
2: 그런 과제예요.
1: 네네.
2: 지난번에 일반적인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으니까.
1: 네.
2: 오늘은 특별히 원불교와 명상과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해 보자 해서 오늘 시간이 빌렸는데.
1: 네네.
2: 원불교적인 명상을 얘기하려면
1: 네.
2: 불교적인 명상, 또 천주교나 기독교적인 명상, 근자에 있는 도교적인 명상과의 비교되는 이야기가 조금 섞일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섞여서 말하다 보면은
1: 네.
2: 원불교 호교적인 면에서 말하지 않는가 하는 말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오늘
1: 네.
2: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하시라고 그 말씀을 미리 드려요.
1: 네네.
2: 마산에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마산 천주교 주교 교구장하고 친분이 두터워져서 서로 이제 오고 가요 하면서 식사도 하고
1: 네.
2: 이렇게 사이를 나누는데 하루는
1: 네.
2: 식사를 마치고 그 주교님이 그래요. 아,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1: 아, 네.
2: 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1: 네네, 아이고.
2: 그래서 아, 이분이 원불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구나.
1: 아,
2: 특히
1: 네.
2: 불교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 싶었어요.
1: 네.
2: 그 질문을
1: 네.
2: 듣고
1: 네.
2: 꼭 그 인상적으로 원불교나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1: 네,
2: 그런
1: 네.
2: 인상을 줄 만큼
1: 네, 네.
2: 갑자기 질문을 하길래
1: 네, 네.
2: 직견으로 대답하기를 아니요 신부님 우리는 견성오도 견성성불이라고 그럽니다.
1: 네.
2: 아, 입장이 달라요. 구원은
1: 네.
2: 높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고
1: 네.
2: 견성오도는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1: 네.
2: 자기가 부처님 되는 원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다르죠.
1: 네.
2: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교님이 이해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네, 네.
2: 오늘 우리가 그 명상이라는 과제가 원불교하고 좀 생소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생소한 의미가 아니고
1: 네.
2: 여합부절은
1: 네.
2: 일치되는 개념이 명상입니다.
1: 네.
2: 명상을 떠나서는 원불교 법은 한 법도 따로 설을 수가 없을 정도로
1: 아.
2: 명상은 아주 하나가 된 그런
1: 네.
2: 공부 과목이죠.
1: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그 말을 우리 이제 교단에 쓰려면 선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명상으로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마음 챙김.
2: 아니.
1: 네, 뭐 그렇게 돼야 됩니까?
2: 따로 말을 지어낼 것이 아니라,
1: 네네.
2: 명상은 그냥 명상대로 쓰고,
1: 그냥
2: 쓰고,
1: 네.
2: 또 명상이라는 거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명상이 우리 집 교회와 얻은 것이 어떻게 일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명상을 쓰면
1: 네.
2: 괜찮지 않아요.
1: 네네.
2: 그냥 써도 괜찮은 거예요.
1: 네네.
2: 그걸 또 꼭 바꿔가지고 다른 용어로 쓸 필요는 없고,
1: 아, 네네.
2: 그것을 그 명상이라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꼭 우리 집 교법에 맞는 말로만 할 필요도 없고
1: 네.
2: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1: 네.
2: 그 의미만 충실하게 받아들이면
1: 아, 네.
2: 그걸로 만족한 것이니까 우리 집 교의대로만 말하고 명상을 말하지 않아도 명상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2: 명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1: 네.
2: 우리 집 교회 전체가 명상하고 하나 된 교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 아, 네.
2: 명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명상에 대한 말을 건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 아.
2: 그리고 멀리 둘 것도 아니고
1: 네.
2: 특별하게 뭐 따로 둘 것도 아니고
1: 네네.
2: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다면 교도님들에게 이제 그 명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문제는 조금 있지 않을까요?
2: 그러죠.
1: 네네.
2: 그러죠. 세계의 흐름이 명상이니까, 네네. 이 세계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치를 할 것인가,
1: 네네.
2: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1: 네네.
2: 그 우리 집 표어에 정각정행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자.
1: 네, 네, 네.
2: 역시 명상의 최고 표준이죠.
1: 네.
2: 명상이라는 것은,
1: 네, 네.
2: 고요한 마음으로 바르게 깨닫자.
1: 네.
2: 그게 명상이거든요. 네. 바르게 깨달으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네.
2: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1: 네.
2: 동정일이요.
1: 네.
2: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 동할 때에도 정한 것처럼,
1: 네.
2: 정할 때에는 동한 것처럼,
1: 네.
2: 동정을 구별하지 말라.
1: 네.
2: 항상 동정 간에 여여한 신법을 쓰라.
1: 네, 네.
2: 동정이려거든요.
1: 네.
2: 그런데 명상이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알 때 정, 정정,
1: 네.
2: 고요하고
1: 네.
2: 탁 그치는 거,
1: 네.
2: 정정, 그 고요한 것을 명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2: 동적인 것은 명상으로 알지 않아요.
1: 네네.
2: 그런데 우리가 동정이려법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2: 그것이 원불교인의 명상에 대한 특색이에요. 정할 때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할 때에도 명상하는 것이다.
1: 네.
2: 명상은 동정 간에 여유롭게 하는 것이다.
1: 예, 예.
2: 그렇죠.
1: 그러니까 영육상전도.
2: 그렇죠.
1: 네.
2: 영육상전도 동정이려에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1: 네.
2: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으로 생각을 끊어버리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좌정한 상태에서,
1: 네.
2: 그 상태의 상태가 무엇이냐,
1: 예.
2: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1: 예.
2: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 명상을 보내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과 육을,
1: 네.
2: 둘로 보지 말고,
1: 네.
2: 육을 통해서 영을 깨달아서 육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자.
1: 네.
2: 또 육을 벗어나서 영혼으로만 있을 때,
1: 네.
2: 그 죽음 아니었어요?
1: 네, 네.
2: 죽을 때는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있는 거 죽음이잖아요.
1: 네, 네. 네, 네.
2: 그럴 때 명상을 잘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1: 네.
2: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체를 얻는다 보니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상전도 우리 뜻도 명상하고 똑같은 말이다 말이에요.
1: 네, 네.
2: 말로만 영육상정이지, 네. 명상하고 같은 의미예요.
1: 네.
2: 생각해보면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1: 네, 네.
2: 교리는 전부 그렇다니까요.
1: 네, 네.
2: 무시선 부처선.
1: 네, 네.
2: 아, 그야말로 무시선 부처선이야말로 우리 집 명상이죠.
1: 네.
2: 사람들은 때를 정해가지고 어디 처소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1: 네.
2: 명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옆에 가보면 명상 센터 천지요. 아, 히말라야 산은요.
1: 네네.
2: 한 번만 봐도, 아, 그냥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2: 부처님을 보는 것
1: 네네네.
2: 같아요. 어떻게 신령스럽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다 명상 센터를 막 세운단 말이요. 그것이 때와 처소를 가리는 거거든. 진정한 명상은 때와 처소를 가리는 것이 아닌데,
1: 네.
2: 때와 처소를 가려. 그런데 우리 집은 부시선, 무초선 아니에요. 무초선, 무시선. 처소와 때를 가리지 마라. 선 공부라는 것은 때와 처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명상은 기본 도리하고 아주 철저히 부합되죠.
1: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교도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대중사님께서 직장에서 망치를든 그 공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을 해야, 명상 또는 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점을 강조하려면 좀 어떤 말씀이 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육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1: 네네,
2: 말씀이죠.
1: 네네.
2: 그러니까 눈 뜨고 말하면서도 선을, 그 말하는 것에 주착을 쓰지 않아.
1: 네.
2: 저는 이론상을,
1: 네.
2: 이론상을 진리적으로만 숭배하지 아니하고,
1: 네.
2: 이론상 부처님으로 인격화해서 숭배를 해요.
1: 아.
2: 네. 늘 표어가 이론상 부처님, 이론상 부처님으로.
1: 아.
2: 그것이 이제 자성분을 찾는 거예요. 늘 자성분을 잊어버려.
1: 네.
2: 잊어버리니까 늘 챙기는 거예요. 이론상,
1: 네네.
2: 부처님. 인격화해가지고.
1: 네네.
2: 일원상 부처님만 챙기면 일원상의 광명과 위력이 함께 있거든요.
1: 네.
2: 광명과 위력이.
1: 그렇습니다. 네.
2: 일원상은 빛이에요.
1: 네.
2: 응? 일원상은 빛이고 위력이고.
1: 예.
2: 그게 밖으로 포행을 되는 은혜예요.
1: 네.
2: 그런 그 일원상은 내용을 가지고
1: 예.
2: 일원상을 섬길 때
1: 예.
2: 항상 마음 가운데 일원상을 인격화해서
1: 네.
2: 일원상 부처님이라고 명언을 지어서
1: 일원상 부처님
2: 일원상 부처님 늘 네네. 그렇게 염불하지 않고
1: 네.
2: 나무아미타불 하지 않고
1: 네.
2: 일원상 부처님을 염불 삼아서 해요.
1: 예.
2: 그래서 광명과 위력을 가지고 누구를 대해도 그렇게 대하자. 그러면요 사람을 대할 때 담대해져요.
1: 아.
2: 당당해져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담대하고 당당한 심경을 자꾸 익히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이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1: 네.
2: 갖고 있죠. 그런 심경을 능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의 능력을 실력을 갖춰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 부처는 때와 처소를 가리지 않는다. 눈을 감으나 떠나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법계가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 하면 그건 네, 아닌
1: 네,
2: 거예요.
1: 네, 네.
2: 원로원에서 얘기했잖아요.
1: 네, 네,
2: 원로원이
1: 네.
2: 얼마나 아름다워요.
1: 네.
2: 특히 아침밥 먹고 이슬 내린 그 바깥 경계를 보면 참으로 법계예요.
1: 네, 네, 네, 네.
2: 법계예요.
1: 네.
2: 그러니까 탁 볼 때 두 한 모기를 보일 수가 있어요.
1: 네, 네.
2: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보는 초목과 세계
1: 네.
2: 그런 안목.
1: 네.
2: 딱 법계로 보는 안목.
1: 네.
2: 그 두 안목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1: 네.
2: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딱 세상을 사는 거예요.
1: 네.
2: 그것이 무시성이라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그것이 살아있는 명상이에요.
1: 네, 네.
2: 그 명상의 진리를 드러내자면 그런 거란 말이죠.
1: 눈을 떠서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법계가 아름답지만
2: 그렇지 뭐.
1: 눈을 감아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요?
2: 그건 공상이에요.
1: 그러니까
2: 일원상은 광명이라고 할 때 눈을 감아도 광명,
1: 네.
2: 이런호 광명,
1: 네네.
2: 아무 근심이 없는
1: 네네, 그렇지,
2: 달빛보다
1: 그러니까,
2: 밝은
1: 네.
2: 광명,
1: 네네.
2: 그런 광명일 수가 있지만은
1: 네.
2: 눈을 뜨고 사물을 볼 때에도 광명은 그 광명이다 그 말이에요.
1: 네네네.
2: 그렇지 않아요?
1: 네네.
2: 그거를 둘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 네네.
2: 과거 불교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불의문 철학이에요.
1: 네네.
2: 불의문. 문이 둘이 아니다. 불의문. 법계하고 사실하고 둘이 아니다.
1: 네네.
2: 그래도 거기서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란 말까지 나와요.
1: 네네네.
2: 이렇게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1: 네.
2: 무지선 무처선이 되는 것이죠. 말할 때도 그런 정신. 눈 뜨고 사물을 볼 때에도 그런 정신. 어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 그 능력을 자꾸 함양하면
1: 네.
2: 사람이 담대해져요.
1: 네, 네.
2: 제가 이번에
1: 네.
2: 물론 끝나고 밥 먹고 나오는데 내가 이제 앞에 새가 영 안 보는 새가 왔어.
1: 아, 네.
2: 참새같이 생겼는데 꼬랑지가 노래. 그래서 네. 아, 저 새는 참새도 아니고 이상한 새가 왔다고 이렇게 주먹에 보니까 뒤에서 벽사님이 따라왔던가?
1: 네, 네, 네.
2: 벽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인사님,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구별해 보지 마세요.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벽산 등을 딱딱 때려서 때려주고 그냥 말았는데
1: 네.
2: 세상을 작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큰 것을 떠나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1: 네, 네.
2: 그렇지 않아요?
1: 네, 네, 네.
2: 그런 훈련을 잘 마음 가운데 쌓으면
1: 네.
2: 쌓으면 참 진정한 도인이 안 되어 가겠어요?
1: 네, 네, 네,
2: 네. 원불교는 명상 철학이 원불교 교법에 참 배어 있어요.
1: 네, 네, 네. 그 혹시 이제 교도님들이 비교도한테 원불교도 명상이 있느냐? 없다. 우리는 선밖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2: 안 되죠.
1: 그러면 명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부분은 또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2: 제일 직접적인 해답은 선이죠.
1: 네.
2: 선.
1: 네.
2: 명상하고 선하고 원불교를 안 믿는 사람,
1: 네.
2: 또 사회적인 사람이 들을 때 설명하기가 가장 쉬운 것은 선과 명상을 일치시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1: 아.
2: 선법하고.
1: 네.
2: 본래 선이 명상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1: 네, 네.
2: 선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1: 네.
2: 본래 명상에서 오하다가 선이라고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1: 네.
2: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니까 우리 집 선도리를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명상에 대해 질문하면 우리 집 명상은 선이다. 이렇게 우선 설명해 놓고
1: 네.
2: 그러나 우리 집 명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1: 네.
2: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면은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1: 네, 네, 네. 네. 이제 그런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쉬운 수련 방법 일반인들이나 초입 교도나 원불교 선을 또는 명상을 쉽게 접하고 쉽게 처음부터 수련하는 방법은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길이 있습니까, 혹시?
2: 우리 원불교 수행법으로는 첫째가 염불이죠.
1: 네.
2: 염불. 염불 과목이 하나 있어요.
1: 네, 네.
2: 그 다음에 기도가 있잖아요.
1: 네, 기도. 네.
2: 기도가 있어요.
1: 네.

0: 명상을 원불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처음에 선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좋고 네. 염불하면서도 염불한 끝에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0: 그렇잖아요. 염불 끝에 생각하지 않고 두어두는 것이 좀 멍청이에요.
1: 네.
0: 어? 좀 멍청이에요. 염불
1: 네.
0: 염불하면
1: 네.
0: 염불한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1: 네.
0: 우리 불교인은 깨달음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만 닦는 것이 아니라 선 닦은 연후에 잘 깨치는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 연구, 취사
1: 네.
0: 그러죠.
1: 네.
0: 순서가 그러잖아요. 네. 먼저 수양을 잘하고 수양하는 정신으로 연구를 잘해서 네.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밝은 직연으로 실천을 잘해라. 그렇잖아요.
1: 네.
0: 그 수양 연구 여론에 보면
1: 네.
0: 수양 연구 여론은 대중사님께서 교서를 펼쳐낸 최초 교서 아니겠어요? 거기에 인간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1: 네.
0: 첫째 인간의
1: 네.
0: 요도는
1: 네.
0: 수양이다.
1: 네.
0: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1: 예.
0: 연구의 요소는 복해를 얻는 데 있나니라.
1: 네.
0: 내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네, 네, 네. 그 내용의 말씀이 거기 나와요. 구경처가 무엇이냐 하면 회복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1: 네.
0: 회복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혜 광명을 얻어서 그런 지혜 광명으로 이 복락의 세계를
1: 네.
0: 잘 커나래서 극락을 이루어라.
1: 네, 네.
0: 그죠?
1: 네.
0: 극락을 이루어라. 그래 목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1: 네.
0: 그 순이란 여러 가지 교법을 섞지 않고 수양 연구 여론이라고 하는 것, 서론에 나오는 그 최조 보보 말씀이 네.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1: 네.
0: 연구 요도는 회복을 구하는 데 있나니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명상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네. 명상, 일반적으로 명상하시는 분들이
0: 예.
1: 되게 이제 그 좀 약한 것은 신앙성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도 있습니다.
0: 신앙성?
1: 예, 수행만 이제 명상만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의지하는 진리를 의지하는 진리를 흠모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또는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고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원불교나 불교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주려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0: 제가 옛날에
1: 네.
0: 교학과 마치고
1: 네.
0: 얼마 안 됐던 때인데 제 이모님이 그때 서울 마포교단 교우님이셨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너 우리 교단에 와서 강습 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제 이렇게 정화사에 근무할 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화사에 근무했거든. 거기를 갔어요.
1: 네네.
0: 가서 이제 자타력 병진 신앙이요.
1: 예.
0: 주로 자력 신앙에 대한 말을
1: 네.
0: 이제 3일간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보대끼고 했죠. 이렇게 말 직사 박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죽으라고 연마하고 가서 온 거예요. 했는데 아 그냥 감독 다 끝나고 감상당 발표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탁 감상당 탁자에 올라가더니. 당신이 천주교 신자라대.
1: 예, 아, 네.
0: 아, 그냥 평생을 천주교 신자였어.
1: 아, 네, 네, 네.
0: 그런데 계속 원불교로 왔다 그거예요.
1: 아,
0: 참 신비스럽더만 그래서 아, 눈 뜨고 봤지. 뭐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1: 네, 아,
0: 들어주지 않으셨다.
1: 네.
0: 기도 헌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그 원불교로 왔다 그 말이야.

0: 쉽게 말하자면
1: 네.
0: 천주교인도 들으시겠지만은
1: 네.
0: 그 말을 오해해서 들을 건 없고 사실로 그래서 했으니까.
1: 네.
0: 근데 오늘 강사님 설법을 듣고
1: 예.
0: 자력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1: 네.
0: 참 천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겠더라.
1: 아, 네.
0: 그리고
1: 아이고,
0: 내가 받는 분복이
1: 네.
0: 무엇인가를
1: 네.
0: 알게 됐다. 아, 그렇게 감담담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어떻게 나도 감동스럽고 교수들이 다 이렇게
1: 네.
0: 감동스럽게 받아들인 일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원하는 바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자기 믿는 것이 보이지 않아. 깨달은 바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한다.
1: 네, 그렇습니다.
0: 실제로 사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저것만 구해왔구나. 내가 해보니까 구하는 대로만 구해지는 것이지 저것을 원하면서 이걸 구하면 이거 구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철학을, 이런 사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신앙체가 무너지죠. 신앙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옆에서 명상이라는 것이 좋다. 명상하면 영생을 얻는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명상가들이 명상을 하면 궁극적으로 생사를 떠난 아주 정신적인 힘을 얻게 된다. 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제.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고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명상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신앙성을 떠나는 사람은 명상에서 큰 착오를 갖는 것이지요.
1: 그렇죠.
0: 그거는 어디를 가질 때 행선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떠났으면 그 실수하는 것이지요.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목표의식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건 큰 착오지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명상을 해도 그 헛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1: 하여튼 오늘도 명상에 대한 깊은 말씀 너무 고맙고 어떤 그 교리를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되고 오늘
0: 그런가?
1: 말씀도 대단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0: 고마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여름철 자동차는 엔진 과열의 위험도 있고 1년 중 가장 무리가 가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에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도 하고 각종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기능한 장치가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작동할 때 1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3단이나 4단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곰팡이 균 등이 원인인데 냄새를 제거하는 살균제를 이용하거나 항균 필터 등을 점검해서 미리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에어컨이 작동되는 중에 엔진을 곧바로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엔진 정지 2, 3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끄면 그 사이 증발기에 있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런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운행 중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자주 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에어컨을 작동하더라도 가끔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군복무

대종사님께서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사회 국가에 나가도 그 사회 그 국가를 잘 다스릴 것이며 또는 각자 각자가 그 가정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면 국가는 따라서 잘 다스려질 것이니 한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의 책임이 중하고 큼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의 책임이 그만큼 중하고 큼을 잘 알고 있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자기의 이욕이나 권세를 떠나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대중이 숭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또한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신에게 직접 이해가 있는 일에는 서로 다투고 힘을 쓰나 자신에게 이해가 없는 일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어찌 많을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도인을 숭배하고 동시에 대중을 위해 일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훈훈한멜로디가가득한곳지금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상생의멜로디를듣고계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돈이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지금은 세상이 통하는 때요. 사통오달이 대도인의 심경이니 국한에 얽매이지 말고 원망이나 섭섭은 풀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만인이 다 은인이 되어 태평세계가 절로 이룩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평세계가 돌아오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이 하나 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힘을 어울러야 하고 우리들부터 실천하여야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와 안락한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도지역 규화 60년 기념대회를 원만히 마치고 감사의 마음과 규화발전을 위한 완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